먼저 내게 말했잖아. 웃지도 않았는데 날 사랑한다고. 떨어진 저 잎새처럼 바람에 날리네 이 마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 말했지, 돌아서라 말했지. 비는 슬피우는데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했었지. 몸은 떨어졌지.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식품 안전 지킴이 스마트 햇썹.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롤롤롤롤롤루루.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머,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정영.
6: 어, 허니, 하이.
5: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6: 어, oh, honey,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5: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에요.
6: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5: 그럼 오늘 333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6: Oh, hone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5: Feeling weather? 아,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6: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5: 어, 뭐야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6: Oh, no.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5: 어,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오, 뭐야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아,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아, 신나.
7: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 해?
8: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7: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8: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9: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8: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6: 저기요.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today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Lee Young-mi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Lee Young-mi connected. Now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for today. As damages from forest fires and haze continue for a third month in Kalimantan and Sumatra, Indonesia, concerns are growing. So let's examine the local situation toda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 산불과 연무 피해가 석 달째 이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짚어주시죠.
1: 네. 기상청이 지난 7월 말 강력한 엘니뇨 진입을 선언한 이후 건기가 길어지면서 대규모 산불이 곳곳을 번지고 있습니다. 서칼리만탄 주에서만 올해 약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는데요. 보건부 집계 결과 급성호흡기 질환자가 17만 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가 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연무 역시 7개 주로 퍼져 1,250만 명 이상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계절성 산불로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2: So as the dry season lengthened after the Meteorological and Geophysical Agency declared entry into a strong El Nino in late July, large-scale forest fires are spreading across various areas. In West Kalimantan province alone, about 48,000 hectares of forests were lost this year. And according to Ministry of Health tallies, acute respiratory illness patients exceeded 175,000, among whom infants under 5 years old reached 28,000. Haze has also spread across 7 provinces, inflicting direct and indirect damage on over 12.5 million people. Well, the damage is considerable, as we can tell, and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the highest authority was even fil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0: 네, 피해가 상당한데 최고 통수권자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서칼리만탄 시민연대인 나푸스 칼리만탄 바라시, 프라보 대통령 등 공직자 25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방제 대응을 규탄하는 취지인데요. 폰티아낙 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원고 측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자원 부족을 근거로 국가재난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I see. So last September, NAPA's Kalimantan Barat, a West Kalimantan Civic Alliance, filed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25 public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Prabowo. The purpose is to denounce the government's inadequate disaster prevention response. The first hearing was held at the Pontianak District Court, and the plaintiffs are demanding a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based on local government budget and resource shortages. Well, what is the underlying cause of the forest fires becoming prolonged?
0: 이 산불이 장기화되는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1: 네, 산불의 상당수가 유기물이 두껍게 쌓인 이탄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탄지는 한 번 불이 붙으면 땅속 깊이 타들어가 장기간 지속되는데요. 겉불을 잡아도 지하 불씨가 다시 번지기 쉽습니다. 환경단체 판타우 간부는 전체 이탄지 2,400만 헥타르 중 1,600만 헥타르가 화재에 취약하며 산림 복원율도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Oh, wow, I see. So it's because a significant portion of forest fires occur in peatlands, where organic matter is thickly accumulated and peatlands burn deep underground once ignited, persisting for long periods. Even if surface fires are controlled, underground embers easily spread again. Environmental organization Pantau Gambud pointed out that out of a total 24 million hectares of peatlands, 16 million hectares are vulnerable to fire, with the forest restoration rate remaining at only 3%. Well then, how is the Indonesian government responding to this?
0: 그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 짙은 연무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확산돼 국제 현안으로 비화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연말까지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 강우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방화 유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 네, 외출을 줄이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0: So dense haze expanded to Malaysia and Singapore, escalating into an international issue. Malaysian authorities came forward warning of worst-case scenarios until the end of the year. Althoug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deploying cloud seeding, environmental groups caution against hasty optimism while calling for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companies causing arson.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in the future. But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Indonesian Korean community completed full-fledged preparation ahead of competing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held in Jeju.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2: 다음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고요?
1: 네. 제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가 지난 7일 대사관 강당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 오는 16일부터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 출전하는데요. 대회 공식 슬로건은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대회는 김태화 체육회장의 임기 중 마지막 전국체전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the Korean Sports Council in Indonesia held a delegation departure ceremony for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in the Embassy Auditorium on the 7th. The delegation will compete in the main festival held in Jeju area starting on the 16th. And the festival's official slogan is Shining Jeju, Running Korea Together. This festival is also the last National Sports Festival during Sports Council President Kim Tae-hwa's tenure. While the Council marks the 15th anniversary this year. So what role has it played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Indonesia?
2: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았는데요. 현지 한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1: 2010년 양현영 명예회장 주도로 출범한 체육회는 현재 10개 회원연맹과 500여 명이 활동하는 생활체육의 구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출정식 개회사에서 창립을 이끌었던 양현영 명예회장이 직접 이번 대회 선수단장을 맡아 현장을 지휘한다고 밝혔는데요. 창립 주역과 현 정부가 15년의 전통을 이어 한마음으로 선수단을 이끌겠다는 뜻을 다졌습니다.
0: I see. So launched in 2010 under the leadership of Honorary President Yang Yong-yeon, the Sports Council has grown into a central hub for recreational sports with 10 member federations and over 500 active members. President Kim Tae-hwa stated in his opening speech at the departure ceremony at Honorary President Yang Yong-yeon. His opening speech also, who he mentioned, will directly serve as a delegation head to command on-site. The founding key figures and current executive board resolved with one heart to lead the delegation while the continuing a 15-year tradition. And how large is the delegation and which events will its athletes compete in?
2: 이번 선수단의 규모와 또 참가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1: 선수 56명과 임원진 참관단을 모두 포함해 총 16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 종목은 축구와 볼링, 태권도 등 총 8개 종목이며 축구와 볼링이 주축을 이룹니다. 올해 재외동포 부문은 전 세계 18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는데 제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메머드급 파견 규모를 자랑합니다.
0: I see. So including 56 athletes, executives, and observers, it was formed with a total of 164 people participating sports, total 8 events, including soccer, bowling, and taekwondo. This year, over 1,500 people from 18 countries worldwide participate in the overseas Korean section, and the Indonesian delegation boasts a top-tier dispatch skill among them. Well, the Indonesian delegation has performed consistently well in recent years. So what is its goal for this year?
2: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1: 지난 4년간의 대회 전적을 보면 3년 연속 재외동포 부문 종합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부산 대회에서도 4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 달성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전통적인 메달 받친 볼링과 태권도를 주요 기대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선수단 모두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0: So looking at competition records over the past 4 years, it consistently maintained top rankings, recording third place overall in the overseas Korean section for the 3 consecutive years and placing 4th at last year's Busan Festival. The Sports Council set a goal of achieving second place overall in this festival, picking bowling and taekwondo as major expected event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Correspondent Reports.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n this lovely Monday morning, and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NewJeans with How Sweet.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Bye-bye.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 FM 부산 영어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읍성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e-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e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e Upseong History Festival.
2: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1:00

0: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o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made them love songs. The mental of ours. 거짓말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 그대로 적혀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 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시도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2: English with
3: Busan Ajime.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랄랄랄랄랄루.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머,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정영.
4: 어, 허니, 하이.
3: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4: 어, oh, honey,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3: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에요.
4: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3: 그럼 오늘 333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0: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1: Honey, I actuall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0: Feeling weather?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1: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0: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1: Oh no, I think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0: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신나.
2: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요?
3: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2: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저기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1: For my 부산.
3: For my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6: For my 부산.
7: 부산 하면 For my 부산.
8: For my 부산.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10: 네 생각 by John Park.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1: 원데이 그루브. Hello.
2: 안녕하십니까. Hello.
1: Hello. Yeah. How are you?
2: Pretty good.
1: Pretty good. Yeah. Good.
2: How are you?
1: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for asking.
2: Thank you.
1: Yeah. Today is a very, very special day. But as always, you are here for Monday Groove because we cannot leave out the fundamentals when it comes to Monday Groove in our show. So just for everybody who's listening, this is Monday Groove with Jo Tae-jun. This is a project to turn TJ Shi into a global star. So we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related to music and also other things. And then enjoy live performances every week by TJ. TJ, 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What's been going on? How was your weekend?
2: 이번 주 그 경성대학교에서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1: Oh yeah, I know.
2: 근처에서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1: Oh, 네. good. That's fun. That's my university. 내 학교예요.
2: 아, 진짜요?
1: 제가 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2: 경성대 근처에 라이브 클럽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클럽마다 색깔을 좀 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1: 재밌겠다.
2: 예, 재밌었어요.
1: 참여 네.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2: 바쁘시니까, 로라. 바쁘니까. 너무 바쁘죠.
1: 바쁜 것보다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Anyway, let's get into it. Before we dive in, are you going to sing us a song?
2: Yeah.
1: Please sing us a song, TJ 네. 씨.
2: 오늘은 Mr. Big의 To Be With You 준비해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Oh, 네. okay. So that was Mr. Big to be with you. I love that song. Ah. One of my favorite. Where? Let me go through the. Oh, here we go. Waited on a line of green and he goes. Waited on a line. I love that bit. Okay, so let's talk about the so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erformance. Why did you choose this song, TJ 씨?
2: Yeah, yep.
1: Why did you choose 이 노래에서 가셨어요?
3: 아, 이 노래를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 먼데이 그룹 하면서 좀 그렇게 안 불러봤던 노래들을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

0: 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
1: 옛날
2: 추억 속에 있는 노래니까
1: yeah.
2: 네, 해봤습니다.
1: So this is just basically you chose this because this is a song that you wanted to sing for a long time and this show, this segment actually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learn

0: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네. 미스터 빅이 이제 에릭 마틴이 10대 때 직접 겪었던 그런 짝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트리샤라는 동네 소녀를 정말 좋아했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는 내가 널 더 좋아해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에릭 마틴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네. I love it. So basically the song was inspired by Mr. Big vocalist Eric Martin's unrequited love from when he was a teenager to this girl called Patricia. That's my 고모의 이름이에요. Patricia. Who saw him only as a good friend, and the song just kind of expresses his feelings of wanting to be the only one on or by her side.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And then deep inside your heart, you feel it too. Really? I hope you feel it too. Yeah. So basically the song, the record company was against releasing this song at first. 네, 그 음반 회사가 처음에는 이 곡을 내는 건 반대했다고요?
0: 네, 이게 그 사실 저도 미스터 빅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해서 앨범을 사서 옛날에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전혀 이런 노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고 완전 그 락앤롤 음악을 하잖아요.
1: 이미지가 좀,
0: 완전히 그 강한 하드록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마 이 그 하드락의 이미지와 이렇게 안 맞아서 그냥 뭐 싱글로 내자 했지만 아주 그 비사이드에 그 숨은 곡으로 넣었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 곡이 터진 거예요.
1: Yeah.
0: 사람들한테.
1: 너무 재밌었어요. So he wrote this song when he was a teenager. 진짜 어렸을 때 뭐 청년 때 이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the record company thought it didn't fit the Mr. Big's like rock and roll style. But then 라디오 DJ 그 어느 날에 라디오 DJ 플레이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네. 그 후에는 좀 big hit 됐다. So it became a big hit after the radio DJ played it. And then it was released as a single and became a number one hit in the US and so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But many, many hit songs don't get attention at first, but they become very popular later. So have you ever had a song that people around you didn't really respond well to, but it got huge response from the public after it was released? 그래서 많은 뭐 히트곡들이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얻지 못하다가 뭐 나중에 큰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네.
1: 그래서 TG 씨도 혹시 네네. 이런 뭐 경험 해보셨어요?
0: 제 뭐 노래 중에 그 남쪽 그 썸이라고 우리 먼데이 그룹에서 자주 불렀는데
1: 네네.
0: 뭐
1: 한번
0: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1: 맞아
0: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뭐 이 노래 있잖아요.
1: 네.
0: 뽀뽀하고 싶어 뭐 이런 네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저희 이제 1집의 1번 트랙이었었는데
1: 네네.
0: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었어요. 그때 다른 노래가 저희 타이틀곡이라서 그 노래가 반응이 좋고 장사하자는 노래가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있었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버라이어티 쇼에서 그 알렉스라는 우리 또 가수 그 가수가 그거를 버라이어티 쇼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딱 적절한 상황에 그 노래가 딱 불러가지고 그 이 노래가 완전 TV에 계속 나오면서 이 노래가 다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노래.
1: 네. 와, 소 유명. 너무 좋아요.
0: 네.
1: So basically there was a song. What is it called? 그 노래 제목은 다시 한번.
0: 남쪽 그 섬.
1: 남쪽 그 섬.
0: 저보다 이 노래가 더 유명해요.
1: 아, 남쪽 그 섬. So 그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죠? 어떻게 번역할까? So South Islands. So like the end of the South Island or like the South Island end or something. Anyway, I'd need to think about it.
0: 영어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로라가.
1: South Islands.
0: 그걸로 해서.
1: 어려워요.
0: 리메이크.
1: 생각해야 되겠다.
0: 그래, 생각해야지.
1: 네. 생각해야 되겠다.
0: 네.
1: 아, 근데, so this basically wasn't super famous, but then somebody sang it, and then it became famous on TV, and so all the people kept singing your song. 너무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So which one do you prefer then? A song with your own style or a mainstream or like popular song?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노래를 선호하세요? 아니면 뭐 대중적인 노래를 뭐 퍼블릭이 진짜

0: 가 좋아하는 히트 노래 그둘 중에 어떤 걸 제일
1: 그
0: 좋아하세요?
1: 저는 그제 스스로가 좀 대중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 혼자서 막 고집스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도 우리들이 다 좋아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더 좋아요.
0: 맞아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만 좋아하면 뭐 분위기 어떤 분위기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1: 네. 아, 집에서 가끔 저 혼자서 막 부르면 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0: 맞아요. 그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나이 먹으면서 더 문제 될
1: 네.
0: 거예요. So listen, when you were singing the song, let's get into the pronunciation and the lyrics. 이 노래 부르면서 when you were singing the song, any difficulties, lyrics or pronunciation, 뭐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뭐 가사나 발음하기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1: 발음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0: 네.
1: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네. 이게 발음이 약간 그 try도 있고 true도 있어가지고 예.
0: 그래서 중요한 거는 true는 아니에요.
1: True.
0: through잖아요.
1: Through구나.
0: th는 through.
1: 네네.
0: 그래서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1: 아.
0: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내가 it, t 소리 안 하고 it 이렇게 it.
1: It.
0: I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근데 발음이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t 소리에서 소리까지 그냥 트랜지션 해야 돼요, 혀로.
1: 예.
0: 그래서 노래 부를 때좀더 릴렉스하게 할수 있어요.
1: 네.
0: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So it 말고 it through the night.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So it through.
1: It through. 예.
0: 그래서
1: is
0: it through.
1: it보다는 it through.
0: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It 그 뒷부분이 받침이 없애버리고 바로 it through.
1: 아, it through.
0: Try
1: it
0: to make
1: through.
0: it through the night.
1: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0: Perfect. Easy
1: 감사합니다.
0: peasy.
1: 감사합니다.
0: 네, 오케이. 그럼 또는 많죠.
1: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그 우리 후렴 부분인데
0: 네.
1: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이게 뜻을 좀 어떻게 알고 싶어요. 네.
0: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나는 너랑 있고 싶다.
1: 함께 있고
0: 근데
1: 싶다.
0: 함께 하고 싶다.
1: I'm the
0: 뭐
1: one.
0: 연애하고 싶다. I'm the one.
1: I'm the one.
0: 혹시나 이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그 가사에 다른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1: 네네.
0: 왜냐하면요, 파트리샤에 대해서 이 노래 그 작곡했잖아요. 그
1: 네네.
0: 여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트리샤 그 당시에 파트리샤 다른 남자친구나 다른 뭐어좀 친한 컴페티터 남자
1: 네.
0: 있었으면 그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제가 그 의미는 뜻은 그 남자 말고 제가 너랑 가고 싶어. 그 남자 말고 제가
1: I'm the one.
0: 연애하고 싶다. I'm the one.
1: I'm the 그게 더
0: 저요.
1: 강조하는
0: 아,
1: 거군요.
0: 더 강조하게.
1: I'm the one.
0: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그렇게 할수 있어요.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그래서 네. 여기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이게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맨 처음에는 그 여자가 뉘앙스 뭐 뜻은 다른 전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별로 좋은 행동을 안한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그 남자 뭐 잊어버려 이그 진짜 과거에 뭐 가버렸어. 그냥 우리 앞으로 갑시다. 꽃길
1: 예,
0: 걷자. 그런 느낌이.
1: 네. 아, 이 짝사랑이 해결이 그 이루어졌을까요?
0: 그렇게 할수
1: 궁금하네요.
0: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도 like if you just say it's so like I'm the one,
1: I'm
0: it's
1: the
0: me,
1: one.
0: just like me, it's me.
1: I'm the
0: I'm the
1: one.
0: one who called you. 내가 전화를 왔는데? me, I did it. I'm the one. 제가. I'm the one that called you.
1: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0: 강조
1: I'm the one.
0: 이 상황에는 강조하는. 근데
1: 평소
0: I'm the
1: 때는
0: one, she's the one who
1: 아
0: helped me.
1: 나야 이거구나.
0: 나야,
1: I'm the
0: 맞아요.
1: one.
0: 누구 했지? 그는.
1: 아.
0: 누구 했지? 그녀. 누구 했지? 내가.

0: 그냥 pointing out who is the person that did something.
1: 네. 감사합니다.
0: 뭐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서 방귀 낀 사람 누구 했지? She's the one.
1: Oh, she's the one.
0: She's the one that did it. She's the one. 그거 했던
1: she's the
0: 사람이야.
1: 오, 어. 오, 재밌다.
0: 역시. 네. 자, 그러면은 네. let's learn some expressions we can use when someone doesn't look well, when you want to ask if something's wrong, etc., etc. 뭐 상대방 편이 고민이 있어 보일 때, 뭐 표정이 안 좋을 때, 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걱정해 주는 표현을 좀 배워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세 가지 네. 찬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 네 괜찮나?
0: 괜찮나?
1: 어. 네 괜찮나?
0: 괜찮다.
1: 네.
0: 괜찮다 is a 사투리. For anyone who doesn't know, 괜찮다.
1: 괜찮아.
0: 아, 괜찮아.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Are you oh, okay? Yeah. 아니면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Is everything okay? 하고 물어보는 거죠. Is everything okay? Are you okay?
0: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Are you okay?는 완전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Are you okay?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괜찮냐? Is everything okay?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아서 Is everything okay? 무슨 일 있니? 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둘 다 할 수 있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네.
0: 해보세요.
1: Is everything okay?
0: Oh, good.
1: Yeah.
0: How about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I'm okay.
1: Yeah.
0: Are you okay?
1: Yeah, I'm okay.
0: Yeah, I'm okay. Yeah. We're good. We're all good. Park PD, are you okay?
1: Yeah.
0: He's okay. Good. He's the 네. one. He's okay. Okay, 또. 네.
1: 그러면 괜찮아 말고 어, 무슨 일 있어?
0: 무슨 일
1: 너
0: 있어?
1: 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0: So you could say, is something wrong?
1: 아.
0: Is something wrong?
1: Is something wrong?
0: Yeah.
1: 뭔가 문제 있어 이 말이군요.
0: 문제 있어.
1: Yeah. 어. Is something wrong?
0: Is something wrong? Yeah. 아니면 what's wrong?
1: What's wrong? 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What's wrong?
0: What's wrong?
1: What's
0: 근데
1: wrong?
0: 중요한 거는 what's wrong with you라고 하면 절대 안 돼.
1: 왜요?
0: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What's wrong with you? 네가 왜 이래? 그런
1: 아,
0: 느낌이에요.
1: What's wrong with you? 이 싸울 때 하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맞아요. 아니면 네가 왜 그랬을까? 어? 진짜 상대방이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아, 진짜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1: 걱정할 때는 what's wrong? 그냥 what's wrong?
0: What's wrong? 맞아요.
1: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0: Oh, perfect.
1: Yeah.
0: What's exactly? 아, 아니면 의사들이 그래서 오늘의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today? 그렇게 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들이 좀 그런 표현도 별로 듣기 너무 불편될 수도 있어요.
1: 아, 네.
0: 근데 what's wrong with you? Is something 그렇죠. wrong?
1: Is something wrong? What's wrong with you? 이것도 되게 걱정하듯이 해도 그거는 조금 표현이 안 좋다는 거죠.
0: 약간 네가 했다. 왜 그래?
1: 아, 왜 그랬어?
0: 대신에
1: 이거구나.
0: Is everything okay?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그거는 좋아요.
1: 아, 네.
0: 네.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Okay, number three. 세 번째.
1: 세 번째는 아까 그랬듯이 너 좀 되게 다운돼 보여.
0: 다운돼는 다운돼는 영어인데.
1: 아 그런가? 너 좀 너 좀 그 안 좋아 보여.
0: 네.
1: 어, 표정이 안 좋아.
0: 근데 다운 뭐 다운돼 보여. 그렇게 하면 you seem down.
1: You seem down. 아 you seem down.
0: 다운이라고 계속 그 뭐 아. 그대로 다운 할 수 있어요.
1: Yeah. You seem down.
0: You seem down 또는 좀 고급스럽게. You seem a little down. 조금 아. 우울하거나 뭐 조금 기분이나 뭐
1: 보여.
0: 에너지가 뭐 다운 보이면 You seem a little down.
1: You seem a little down.
0: 아니면 yeah. 그 미국 발음으로 a little.
1: A little.
0: 응.
1: A little down.
0: You seem a little down. You seem down. Is everything okay?
1: You seem down. Yeah.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블루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우울할 때. 그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You seem a blue. 이렇게
0: you seem blue?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blue라는 말이 노래 가사에 자주 쓰는 편이지만
1: 네.
0: 대화할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Are you blue? You seem blue. 그거는
1: 좀 이상해.
0: 뭐 이상하다.
1: 좀 이상. 네. 아 얘 왜 이래?
0: 예술적인 어. 표현이거든요.
1: 네.
0: 뭐 블루라고 그 상상해 보면 뭐 어두운 밤이나 뭐 그냥 기분 안 좋은데 바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1: 아.
0: 이상하다.
1: 네 이상하구나.
0: You seem blue.

0: 뭐? 예? 나 절대 물론 아니거든. 나 셀틱거든. 아, okay. So, let's 한번 따라해 봅시다.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Is something wrong?
1: Is something wrong?
0: You seem a little down.
1: You seem a little down.
0: 아, 그리고 세 가지 바로 뚝뚝뚝 하면 완전 와, 돌봐주는 느낌이에요.
1: 아.
0: 네. 잘했어요. 자, do you have another song for us, TJC?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To Be With You를 했으니까 네. 또 우리나라의 또 사랑 고백송 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이 노래 좋아요. 준비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0: 뷰티풀 치즈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Thank you to TJ Shi. Good times.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for another fun episode of that. Up next, Zendaya and Zac Efron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 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e. The 32nd Dongne 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e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e Upseo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4: Hey AI, can you tell m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외국인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평택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역하지 않고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경찰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구속이 취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3: Two police officers from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have been put on trial on charges of failing to inform a foreign suspect of his Miranda rights during his arrest and falsifying an investigation report. The officers are accused of arresting a Vietnamese national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in January without providing an interpretation of the reason for his arrest and his right to an attorney and then falsely reporting that they had done so. The two officers acknowledged the fact but argued that they had not acted intentionally. The suspect's detention was cancelled at the time and the next hearing is scheduled for the 25th of next month.
2: 오늘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여야가 모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독립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함께 고려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Lawmaker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aised concerns today over plans to integrate the four port authorities during a parliamentary audit held at the Ocean Ministry's Busan office. Lawmakers stress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port and the need for independent operations, criticizing the government for pursuing integration without sufficient consultation. Oceans Minister Hwang Jong-woo said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n integration plan while considering both broader public agency consolidation and the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ing the port authorities.
2: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올해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범 운항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국내 컨테이너선이 부산을 출항해 50일간 북극 항로를 운항했으며 정부는 2030년 정기 항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Oceans Minister Hwang Jong-woo said at today's parliamentary audit that the government will develop more detailed plans for next year's Arctic shipping route tri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year's trial voyage. A Korean container ship departed from Busan in August and traveled along the Arctic shipping route for 50 days. The government aims to launch regular Arctic shipping services by 2030.
2: 부산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시는 대학 유효시설을 활용한 청년 정착지원과 빈집 재생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기금은 세대 공유 캠퍼스 조성 등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 Busan City has secured an additional 3.4 billion won from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e city believes its projects to

0: 고기 보고 싶었죠.
1: 네.
0: 아 진짜 저는 이 부스터도 보고 싶었고 아이 미운정도 정이라고 민선 배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1: 아 누구죠?
0: 아, 저요?
1: 아까 이 이름 뭐였죠?
0: 아 방세야 부산의 부 갈매기 부산의 소통 갈매기 지켜내고

0: 아니야.
1: 아니, 북이? 이 이름 뭐가 좀 어색한데? I thought we were getting 북한이 from now on. 근데 우리 북한의 말 막 계속 했잖아요, 우리. 아 근데 북이, I'll admit, it's nice kind of having you back. We did miss you.

0: 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여러분의 이브닝 여고 친구
0: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1: 방자 먹겠습니다.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어마부 소통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월요일 스타 북입니다. 자, 북한 인사하자. 안녕.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신. And welcome to All-Star
1: English.
0: 일단 우리 방송 타이틀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보기.
1: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선배, 제가 아무리 조리지만 네. 가볍게 까먹을 정도로 엄청 갈미가 아닙니다.
0: 네, 일단 보기 여기 방송국 어딘지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1: 아,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어요. 늦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보기 진짜 오랜만입니다. It's been forever. 많이 바빴죠?
1: 그러니까요. 원래라면은 네. 두 번째만 제가 못 나오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또 이 북학 아우! 그때로 일정이 바뀌면서 네. 급하게 못 나오게 됐잖아요.
0: 그렇죠.
1: 이 새로 이제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내려고 하는 거 제가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 갑자기 생긴 이 상어 한 마리 때문에 이 부산시 소통 캐릭터의 스케줄이 거의 3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엎어졌는지 저희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보기.
1: 거의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0: 네.
1: 이게 북이의 일정인데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라 해야 되나?
0: 네.
1: 내가 북한인지 북인지 헷갈릴 정도로
0: 어떻게 보면 그럼 북이가 북한이의 뭐 매니저였나? 스태프였나?
1: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 북한이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네. 괜찮지 않을까?
0: 북이가 북한이 탈을 쓰고 다녔다.
1: 그렇죠. 실제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0: 네.
1: 그 북이가 상어 탈을 쓰고 같이 활동해 달라.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솔깃한 거라면서 내가 추릅추릅 좀 이렇게 침을 한번 흘렸습니다.
0: 근데 그래서 우리 방송 전에요. 일단 북이에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뭐라 그러지? existence가 한국말로 뭐죠?
1: existence?
0: 네, existence. 네.
1: 부장님 뭐죠?
0: 존재감.
1: 아, 존재감.
0: 존재감을 혹시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그 굿땡 이 서치 엔진 들어가서요.
1: 어디 있는지.
0: 일단 부산치고요.
1: 부산치고
0: 그다음에 부자를 쳤거든요.
1: 부자요?
0: 네.
1: 과연
0: 북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일단 탑 6 리소스에서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1: 탑 6에는 근데 나왔지.
0: 아이고, 일단 먼저
1: 설마 6에 있나요?
0: 탑 1은 부산 북항 나왔고요.
1: 북항.
0: 네, 북항.
1: 오.
0: 그다음에 넘버 2
1: 부산
0: 북구 나왔고요.
1: 북구.
0: 그다음에 넘버 3 부산
1: 불꽃축제
0: 나왔고요.
1: 불꽃축제. 그다음에 멋있지.
0: 네, number 4 부산 북구청 나왔고요. 그다음에 number 5 top 5인데요. Sorry, not top 6. Top 5. Top 5. 부산
1: 북항이
0: 나왔습니다. 여기 딱 top 5까지 보여주거든요.
1: 여러분, 일단 북항이
0: 인형이 he rolled off.
1: 북항아.
0: He rolled off the desk. 네, 보니까 북이가 일부러 made them roll off.
1: 충격이
0: 네.
1: 약간 화면 좀 사라질게요. 옆.
0: 네, 일단 북이.
1: 어디야?
0: 그냥 전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
1: 어디지?
0: 이렇게 리스트를 읽었거든요. 지금 기분 어때요?
1: 약간 착잡한 게 민선배. 저 기억나죠?
0: 네.
1: 항상 이거 저희 그거 시그널 녹음할 때
0: 네.
1: 북이 검색해도 안 나온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올해 드디어 북이를 검색하면 나오게 내가
0: 네.
1: 그래도 5년을 노력한 걸
0: 야.
1: 북한이가 한 달 만에
0: 여러분,
1: 나의 5년의 노력을 북한
0: 북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Just to make it clear. 북이's not laughing. 웃는 거 아니에요. 우는 겁니다.
1: 전 약간 느꼈습니다.
0: 네.
1: 역시 그 스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0: 네.
1: 운과 어떤 그런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된다. 하지만 북이는 대기 만성형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이 부풀은 갈매기 몸만큼 열심히 하자.
0: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빠졌어요? Why is your voice shaky, 보기?
1: 민선배.
0: 네.
1: 저 오래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나 원래 오래병 몰랐잖아.
0: 그렇죠. 근데 보기, 저희는 보고 싶었어요. We missed you here at All Star English. 왜 이렇게 못 믿죠?
1: 민정배.
0: 네.
1: 방금 우리 오프닝 할 때
0: 네.
1: 전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0: 아니요.
1: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다른 분들은 북이 오랜만이야 하고 PD님들도 막 북이 갖고 와야 되는데 민선배 앉아가지고 어 왔어?
0: 어.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1: 요 왔었냐?
0: 저 오랜만에 노트북 빨리 들어가서 1등 찍.

0: 라고 했는데 아하! 무기가 들어오는 김에 집중을 못했어요.
1: 네. 근데 그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1: 아, 네.
0: 부기 보고 싶었어요. You know, they say that you tend to miss someone the most when you're enjoying a good meal on your own or maybe visiting somewhere really nice.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뭐 혼자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갔을 때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제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어쩐지 민 선배 얼굴이 언제 떠올랐는지 알아요?
0: 언제요?
1: 새우과자 먹을 때마다
0: 네?
1: 앙작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상하지? 그 민 선배를 씹어먹는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을 때
0: 그 새우과자 피스? 그 조각을 저의 네. 얼굴을 생각하면서 씹고 있었단 말이에요.
1: 아 그게 아니라 민 선배 네. 오입니다 오입니다. 맛있는 오케이. 거 먹어서 기분 좋아지니까
0: 네.
1: 민 선배와 나눠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0: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 저녁 시간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퇴근할 때
0: 그렇죠.
1: 이 편안함과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던 그런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들 어떻게 I miss you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0: 네.
1: 부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여러분 뭐 해소됐습니까?
1: 어떻게 다들 외로우셨죠?
0: Are you guys over your loneliness? Have you guys missed, you know, because we miss Boogie, is that all, you know, figured out now? 알려주세요. 샵 9050 pound 9050
1: 카톡이나
0: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이게 해소됐는지 이 외로움 이 부기의 보고 싶음 이 해소됐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걸로 진짜 알 수 있어요 부기.
1: 아니 혹시나 북항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북항이가 나오기를 약간 살짝은 기대했다.
0: 네.
1: 그분들도 주소 남겨주시면 부기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1번 부기 하고 2번 북항이 지금부터 투표. 보내주세요.
1: 큰일 났다. 큰일 났다.
0: 근데 또 보고 싶을 때 when the seasons change 계절이나 뭐 날씨가 갑자기 바뀔 때도 있잖아요.
1: 그쵸.
0: That cold breeze picks up or it starts raining. 아 근데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진짜 더웠죠 북이.
1: 맞아요. 근데 날씨 또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0: 아니 뭐 날씨 요정이 가을이 왔다 뭐 이제 날씨 추워진다 뭐 저 주말 동안 진짜 에어컨 full blast 켜고 있었어요. 완전 제일 세게 틀고 있었습니다.
1: 자 그럼 민 선배
0: yes.
1: 저 이제 거의 3주 못 봤잖아요.
0: 네.
1: 3주치 분노를 한 번에 날씨 요정한테 뽑아낼 예정입니다.
0: 일단 기다리세요. Wait. Alright. He'll be up here soon. 네.
1: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면은 약간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바뀌어서
0: 네.
1: 더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사진이나
0: 네.
1: 그 뭔가 그 추억 있는 사람과 함께 들었던 노래 듣거나 발견하면은 또 약간 그때 그 시로 돌아간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약간
0: 맞아 맞아.
1: 그치 그때 민 선배
0: 네.
1: 그래서
0: 네. 맞아. 그럼 부기는 What song brings back good memories for you? 혹시 부기는 뭐 노래가 나 이럴 때가 있었지라고 그런 뭐 노래 있습니까?
1: 이럴 때가 있었지 노래요?
0: 네.
1: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부산 갈매기 노래랑 또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뉴스에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이무진의 신호등이거든요.
0: 오.
1: 근데 그 노래 들으면은 그 아직 미성숙하고
0: 네.
1: 라이브에 벌벌 떨면서
0: 네.
1: 그 노래를 불렀던
0: 나
1: 그때가 약간 떠오릅니다.
0: 보고 싶다. 듣고 싶다.
1: 진짜 아찔했어요.
0: 이제 뭐 그때 부기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부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1: 어떤 그 에너지나 이제 파워풀함은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노련한가 어떤 능글능글한 사람이 될까 이제는 뭐 생방송? 오케이 갑시다 그때는 생방송이요?
0: 아유 이런 말 꺼내가지고 우리 낙지연이 부기
1: 어디?
0: 오늘도 노래 한 곡 뽑아야지
1: 자 이번엔
0: 한 박자 쉬고
1: 민선배 투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0: 투표 계속 들어오고 있긴 있거든요.
1: 네네네. 가볍게 한번
0: 왠지 이거 하고 나서 1번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북이.
1: 진짜요?
0: 네.
1: 1번 많이 들어오면 제가 반만에 신호등 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네 지금부터 1번만 보내주세요.
1: 눌러.
0: 네 북이 노래하는 거 듣고 싶으면요. 자 그러면 real quick 이따 북이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라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했을 거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장미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알아.
0: 자, 부기.
1: Long time no see.
0: 이것도 있습니다. Long time no see.
1: 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0: 오랜 시간 됐다. 못 본 사이 뭐 그렇게 뜻을 되긴 되는데.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it's been a minute.
1: It's been a minute?
0: 네, it's been a minute. 1분만 됐다고 너무 그렇게 직역하면 안 되죠. 이 1분이 아주 좀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It's been a minute.
1: It's been a minute.
0: 네. Or 이렇게 되죠. It's been forever. 진짜 오래 같으면요. It's been forever.
1: It's been forever.
0: 맞아요. 완전 오랜만이야.

0: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북이 왔잖아요. 아마 여기서 방송국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라고 네.
1: 아이고만 애니 잘린 줄 알았다.
0: 네. 이게 누구야 이것도 direct translation 영어로는요. Well look who it is.
1: Oh, look who it is.
0: Look who it is. Oh Boogie. It's been so long.
1: 아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0: 네.
1: Oh, look who it is.
0: Boogie.
1: 어디?
0: It's been forever.
1: 아,
0: 네.
1: 오랜만입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만인지.
0: 그렇죠, 그렇죠. 자, 재미있는 방송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북이 왔으니까 여러분 북이 원래 올 때 뭐 하는 줄 알죠?
1: 아,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0: Time for 북이 퀴즈.
1: 북이 퀴즈.
0: 야, 뭐였지?
1: 잠깐만. 아.
0: 북이 소리 뭐였지?
1: 아, 잠깐만.
0: 월월? 야, 야. 네, 아, 앙. 그지? 아, 그건 북항이고.
1: 앙요?
0: 네. 뭐지? 북이 소리 뭐였지?
1: 하, 참. 저 퇴근하겠습니다. 퀴즈들 기분이 아니야.
0: 아니, 우리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 한번 내주세요, 소리.
1: 아, 미선배 이거잖아. 북이 퀴즈 끼룩!
0: 맞다, 끼룩끼룩! 끼룩! 그렇죠, 갈매기들 끼룩끼룩하죠. 자, 오늘 퀴즈 어떻게 됩니까?
1: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노래.
0: 아이고 북이 어깨 좀 얼리고요. 방송하세요.
1: 옛날 기억이 갑자기 띵하고 있잖아요. 아 그럴 때가 그거 있잖아.
0: 네.
1: 갑자기 아, 머릿속에 떠올랐어.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은 뭔가요?
0: 자 여러분 자꾸 네가 떠올렸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Or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 네,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1: Popping?
0: Or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
1: Knocking.
0: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하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1: 오?
0: 소리로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힌트 드릴게요. 북이도 잘한다.
1: 아 그럼요.
0: 불이 있는데 이 소리 어떻게 내지?
1: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튕겨서.
0: 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 북이와 날씨 요정 시간입니다. 진짜 너무 써니하다.
1: 아,
2: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주민 뭐예요? 방금 날씨 주민이가 너무 무서운데요. 원래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2: 제 것만 항상 이렇게 좀 바뀌어요. 뒤늘
0: 거기 보세요. 이렇게 주민하면서 아마 코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2: 네, 여러분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왜 갑자기 또 더워졌냐.
0: 진짜 다시 여름입니다.
2: 질문 있을 거예요.
0: Hot.
2: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1: 어떤 목적이죠?
2: 북항에 안 가기 위해서. 원래 이제 상어들은요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지면은 빨리 가버리니까 조금 더 보고 싶어서.
0: 이거 팩트 들어갑니다.
2: 조금
0: sharks
2: 사료를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해서.
1: 아 그럼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 수동 기지를 변경하려고 했던 제일 큰 우두머리가.
2: 네.
1: 저짝이었구만.
2: 아 저는 한 2%밖에 관여 안 했습니다.
1: 아 네. 이거 내시오 좀. 아 그
2: 맞나요? 근데 팩트 맞죠?
1: 팩트라고요?
0: 일단 아, 네 좀 따뜻한 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한 22도 정도 되는 물 선호한다고 하네요.
2: 딱 지금이에요 지금.
1: 딱 지금이라고요?
2: 네, 북항이가 아마 조금 더 오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 북이. 인형이요 한동안 먼지가 좀 많이 쌓였어요.
1: 쌓였다고요?
2: 오늘 좀 오랜만에 털었는데.
1: 아 네.
2: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1: 3주 동안 받은 열을 한 번에 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내지가.
0: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날씨 요정한테 진짜 대실망한다고 합니다.
1: 맞죠?
0: 너무 날씨가 계속 더워서.
2: 오. 근데 여러분 내일 날씨까지 듣고 조금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왜냐면 민수님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날씨 좀 밑에 그거였거든요. 아 너무 더웠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0: 저도
1: 하고,
0: 이거 기억하고 I remember 하고 this.
1: 내가 지금 3주 만에 들어왔는데 너무 더웠어.
0: 진짜.
2: 근데 이걸 인정할게요. 오늘 좀 더웠습니다.
1: 아,
2: 네, 이거
0: 오늘만?
2: 깔끔하게. 내일도 일단 들어봐 주세요. 네, 자 내일도요.
1: 내일은요?
2: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1: 어떤 걸 들으라는 거죠?
2: 여기에 변수가 더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1: 오, 네. 변수.
2: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6 degrees.

0: 내일은요 화창한 날이 아니라 가벼운 비도 길게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습도도 90% 올라가죠.
0: 예, 그게 both warm and humid 맞습니다. 습도 90% 이상.
2: 타임 미선배.
0: 네네네.
2: 그 내시우정이 문법을 잘못 빈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리즈를 깔면은 뭔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온다.
1: 그렇죠.
2: 괜찮을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더 덥고 비도 오고 습하고. 오호 저기. 저 요정봉 세 개만 갖다 주세요. 부를 때까지 잡들이 좀 해야겠다. 근데 우정이 잡들이 아니라 날씨 좀 잡들이 해야겠네.
0: 예, 저희가 이제 우정이 2년이 넘었다 보니까요. 저의 어법을 잘 아시네요.
2: 아,
0: 네.
2: 너무 화가 나요.
0: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2: 너무 네. 화가 나요.
0: 자,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때는 우산 잊지 마시고요.
2: 어?
0: 북한이 건강 소식도 간간히 챙길게요.
2: 아, 그거를 날씨 우정이 하고 있네요.
0: 하려고요.
1: 북한이 근황도 추가합시다.
0: 아, 그 북이 근황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2: 제 근황이요?
0: 네. 낙지어른님, 날씨 요정 대실망. 조금만 미안합니다.
2: 네.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 요정은 친구 영화 찍을 예정이거든요.
0: 그리고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있는데 for a good while. 이게 꽤 오랫동안, 한참 동안이란 뜻인데 예문으로 It will rain lightly for a good while tomorrow, so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when you head to work. 내일은 가벼운 비가 꽤 오랫동안 내릴 예정이니 출근길에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1: 제가 예문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네. 네, our listeners won't be trusting 날씨 요정 for a good while.
0: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2: 너무너무 궁금해요. 미세입니다. 여태 영어 배우면서 이렇게 궁금한 적 처음이야. 무슨 뜻이에요?
1: 그치.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 날씨 요정을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0: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백진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날씨 요정님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룰루포님이 난료 때문에 가을이 안 와요. 가을이 안 옵니다. 날씨 요정 때문에.
0: 룰루포님 부산에 계시나요? 부산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2: 부산만 관할하고 있대요?
1: 자, 수고했습니다.
0: 바이.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ソネミ BTS
1: ボギーレッツゴー。부산시석도길트로만족하시오없다
0: 네
1: 글로벌대체를겪는제목을매기보기에글로벌성장대원장어드벤처프로젝트
0: 네전세계입덕을유도할미래글로벌슈퍼스타야만감에게보기를키우는성장훈련소올스타엔터테인먼트진짜 back to the basic 입니다
1: 에요
0: 그냥아예처음부터시작해야됩니다
1: 아처음부터요
0: 무슨상황인지알죠보기
1: 열심히해야죠
0: 왜그런지알죠
1: 아니날성장시켰어야지
0: 일단부장님저희책임이것도저희책임좀있는것같아요
1: 그러니까
0: 북이가그만큼스타가안돼서이북한이한테진거잖아요
1: 이게미천배네영어를배우기보다네치수원에서헤엄치는법을먼저배웠어야
0: 됐어그쵸그쵸맞아요수영을먼저가르쳐야됐어요
1: 수영을먼저내가근데갈매기인데수영을못하는것도

0: 이거.
1: 어, 갈매기 뜰 수 있잖아요. 물에 뜨지 않아요, 갈매기들? 어,
0: 네, 민수부지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이 체질에 맡겨서 네. 물에 뜰 수는 있는데 털 말리는데 한 3일 걸리더라고요.
1: 왜냐면 북이 진짜 우리 이 코너로 통해 Back to the Basics 가야 됩니다. 북이 다시 일단 처음부터 다시 북이가 그 데스타 대만까지 가서 팬미팅하는 데스타로 만들어야 됩니다.
0: 어허!
1: 북 이거 봐세요. 지금 일단 북한이 근황을 제가 검색했거든요.
0: 아, 이걸 또 왜 검색한 거죠?
1: 아, 타이틀 뭐지? 헤드라인이 엄청 나와요.
0: 아,
1: 상어 한 마리가 이 정도라니 부산 최고 스타 된 북한이 근황. 아! 네. 뭐 한 그날도 흑상어 북한이 인기 공원 방문객 120만 명 돌파.
0: 아!
1: 네. 북한이 뭐 북한이 북한이 그래서 제가 아예 북이도 뉴스 떴겠지. 북이 근황 쳤습니다. 특별한 경험 박신혜 둘째 출산 보름만 근황. 첫달 출산 김지영 부기 속 빠졌네?
0: 저기 는 부기가 빠진 거잖아. 부기가 아니라. 아 근데 민수미 나 좀 섭섭하다. 왜냐면 제가 네. 북한이 몇 번 찾아갔거든요.
1: 네.
0: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 부기가 더 귀여워. 그래서 부기가 더 이뻐. 북한이 보긴 했는데 네. 부기가 더 좋아. 사진 한번 찍어주랬단 말이에요.
1: 그쵸 그쵸.
0: 그냥 사진 일단, 찍기면 이빨린 소리였을까요?
1: 현장에 가서 이 말을 들었었는데 근데 부기 현장보다 지금 인터넷이 파워가 더 힘세잖아요. 그래서 다시 Back to the basics 갑니다. 북이 할 수 있어.
0: 아, 할 수 있어.
1: 할 수 있어.
0: 올라가 보자.
1: 자, 오늘의 미션은요.
0: 귀는 얇고 입은 가볍다. 허, 북이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보기.
1: 수영 안 시키고요?
0: 아, 씨.
1: 진짜 수영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북이.
0: 아니 우리 매일 힘들어 말리는 말.
1: 알겠습니다.
0: 아니 네. 이유가 오랜만에 이 북이를 보니까 우리 불사분들께서 이 북이를 혹시나 아니겠지만 설마.
1: 어 설마?
0: 잊어버렸을까봐.
1: 네.
0: 북이의 찐 성격 테스트를 한다고 작가님께서 각오하라고 했거든요.
1: 네, 이 찐 성격을 알고 팬들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 아니지. 아니. 알고 보니까 네. 북이의 또 얼마나 성격이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한번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민선배
1: 네.
0: 좀 섭섭하다.
1: 왜요?
0: 나도 저기 그 캐릭터 대상 7관왕 하고 있을 때 기사 많이 났었는데
1: 네.
0: 그때는 여기서 언급 안 해줬잖아.
1: 맞아. 근데 북이
0: 언니
1: 그것도 그렇고 You've been skipping out on All-Star English for the past couple of weeks, right? 그리고 북이 들었죠? 곧 개편돼요 우리.
0: 개편?
1: 네. 개편이거든요.
0: 잠깐만 개편
1: 아니
0: 아니죠 아니죠.
1: 거기, you know how this looks, right? 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이걸 이해하는지 좀 위험성 좀 이해하겠죠, 북이.
0: 아 근데 민선배 저는 그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가 말을 하잖아요.
1: 네.
0: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받을 수 있다고요?
0: 제가 바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1: 네.
0: 이게 편하게 활동하는 거지.
1: 그
0: 말하게 되는 순간 부기가 바로 진실의 막으로 끌고.
1: 자 여러분 부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we're today we're gonna find out who you really are, 부기. So it's kind of like 뭐라 그러지? Aptitude test, right?
0: Aptitude.
1: 네, before we can decide if you're staying on the team. 와 오늘 좀 잔인하네요. 이거를 통과해야지. 개편 북이랑 같이 한대요.
0: 진짜요?
1: 어 이거 작가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0: 작가님 그런 말 없었잖아요. 작가님. 어디 갔어?
1: 그래서 북이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 북이.
0: 어 털어 북이.
1: 네, 자 우리 부스타분들도 북이의 찐 성격이 어떤지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하는 내 성격 보내주시고요. 뭐 잘 삐진다, 뭐 화가 많다,
0: 아닙니다.
1: 등등.
0: 저는 화나는 건 절대 모르는 갈매기입니다.
1: 네. 자 그럼 북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북이가 자기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일단
1: honestly
0: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북이 솔직하게
0: 왕큼만큼 왕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북이 don't 오케이. lie 진짜 honestly your true feelings 솔직하게.
0: 아니 민선배 아, 북이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남들이 귀여운 척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북이도 힘들어 끼룩끼룩.
1: 부장님 뭐 또 좀 던질 거 없나요? 뭐 좀 던질 거 없을까? 뭐.
0: 민선이랑 마주보고 아는 듯 다행이다.
1: 하.
0: 민선에게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1: 뭔데요?
0: 그 예전에 민선배가 이걸 열심히 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귀여우니까 민선배보다는 귀여울 수 있다. 해서 또 들고 왔거든요.
1: 여러분 그 김지영 배우의 그 쌈마요이죠?
0: 네,
1: 거기서 나오는 일단 이거 했는데 보기도 괜찮았어.
0: 그렇죠.

0: 그냥 기억이 생각난 건데.
1: 그나마 부수분들 제가 하는 것도 기억날 겁니다. 아니 나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0: 왜? 땡. 땡.
1: 왜 이렇게 조용해요?
0: 약간 종을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원래 좀 뭐 에어컨 소리도 들리는데 에어컨 소리도 안 들리네 갑자기.
0: 에어컨도 저쪽에도 눈치가 있구만. 갑자기 무음 모드로 바뀌었어요. 소리도 안 들리는 걸.
1: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I'll stop. Okay. Now, Boogie. Since this is All Star English, Boogie도 좀 이제 영어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0: 3주 만에 나오는데 잠깐 먹었는데요.
1: 그러면 이거 방금 그 애교를, 네, 그 김정 배우 애교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0: 영어로? 네,
1: 그만큼 민 선배가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어로 애교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영어로 오케이 오케이. 네. English.
1: 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부기즈 not trying to execute. I was just on this way. But everybody says I'm acting cute. And 부기 so tired. 끼룩 끼룩.
1: 네 여러분 자 All Star English의 개편 여러분 기대하세요. New face 나올 겁니다.
0: 제가 탈수고 나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상어 탈수고 나오겠습니다.
1: 근데 일단 괜찮았어요. 사실 영어는 괜찮았습니다.
0: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영어는 애교, 괜찮았어요.
0: 나는 영어보다 애교가 더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귀여운 게 먼저인데.
1: 이거 속보 들어왔습니다.
0: 아, 속보는요?
1: 두둥님이 쌈 싸먹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거 제한테 보냈을 거예요. 왠지.
0: 북이 아니었고. 마늘과 네. 고추를 넣어서.
1: 일단 북이 귀여웠어요. 인정. 인정.
0: 진짜?
1: 인정하기 싫은데 귀여웠습니다. 네.
0: 이제 개편 되는 거야?
1: 일단 보고요. 아직 테스트 시작도 안 했거든요. So before we start the first personality test, we're going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that you can use right away. 자,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아.
1: 네. 완전 내 얘기야. 딱 나잖아. 이건 영어로요. That's so me. 따라하세요. That's so me.
0: That's so me.
1: Or this is literally me.
0: Oh, this is literally me.
1: 네, 세상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Oh my goodness, that's so me.
0: Oh my goodness, that's so me.
1: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격, 찐 성격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Boogie, are you ready?
0: I'm ready.
1: 네,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갈 건데요. 총 다섯 문항이고요. OX로 답해 주면 됩니다, 부기. 자, OX 패드 있죠?
0: OX, OX.
1: 앞에 패드 있죠, 부기? 보여요?
0: 잠시만요.
1: 네. 자, 총 몇 개가 O인지 말해 주면 됩니다. 우리 부사분들도 같이 해 보세요. 알겠죠? 자, 부기. 갑니다. 1번. When a friend says, "This is really good. I want to buy it even if I had no plans." 친구가 이거 진짜 좋대 하면 전혀 무엇을 살 생각 없던 것도 사고 싶어진다. 부기는요?
0: That's so me.
1: 오케이. 자, 오 하나 있습니다. 2. I go out for 짜장면 but switch to 짬뽕 if somebody says it's delicious.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옆에서 짬뽕 맛있다 하면 메뉴를 바꾼다. 부기?
0: That's so me.
1: 자, 3번. When I hear this stock is so hot right now or keep this between us. My finger hits the buy button before I know it. 이 주식 요즘 뜬대.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먼저 누른다.
0: This is me!
1: 네.
0: Oh my god!
1: 부기 주식해요?
0: 민선배.
1: 네.
0: 어떻게 요즘 시장에 월급 받고 살겠습니까?
1: 자, number 4. When everyone agrees on something, I start wondering if I'm wrong, even if I disagree.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말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진다.
0: 오? That's so me?
1: 오. 자, 마지막 5. When someone says, "This supplement got rid of my fatigue," it's already in my shopping cart. 아, 이 영양제 먹고 피로 싹 풀렸어 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내 장바구니에 담겨있다.
0: Mamma mia, holy moly, this is me!
1: 네. 자, 부기가 5를 총 몇 개였죠? 5개 중에?
0: 5개 중에요?
1: 5개였습니다.
0: 다 올렸는데요.
1: 근데 부기의 반대 낙지연이 이미 전부 다 X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0: 진짜?
1: 네.
0: 저를 생각한 거예요. 낙지연이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1: 자, 우리 부기의 첫 번째 네, 찐 성격 테스트. 부기, 5가 0에서 1개 정도 나왔으면요. 부기가 소나무 귀래요.
0: 소나무 귀?
1: 소나무 귀가 뭐냐면요. You stick to your own taste and opinions. You're strong-minded or even a little stubborn. 남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내 취향과

0: 기준이 확실한 편입니다. 이 고집불통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1: 민선 미국 있다.
0: 저요?
1: 어?
0: 저요?
1: 어허.
0: 북이 저도 일단 제 오 몇 개인지 일단 북이 거 말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두 개에서 세 개였으면요. 갈대기라고 합니다.
1: 갈대기. 네. 팔랑팔랑.
0: 그것도 괜찮겠는데? 주변 의견도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기준은 확실히 후회할 선택 거의 하지는 똑똑 뭐라는 거야 지금?
1: 똑똑한?
0: 자기 기준은 확실해 후회할 선택을 거의 하지 않는 똑똑한 갈대기라고 합니다.
1: 갈대기.
0: 네. 자, 부기가 아까 다섯 개 했잖아요.
1: 아, 그때 그죠.
0: 여러분도 네 개에서 다섯 개 오가 나왔으면요 프로 팔랑끼입니다.
1: 아, 프로다, 프로.
0: 그냥 팔랑끼가 아니고요. 프로페셔널한 팔랑끼입니다.
1: 네. 프로로 가야지.
0: So you buy it if your friends like it, trust it if the reviews are good, and follow what everyone else says. You are a total pushover. 친구가 좋대서 사고, 리뷰가 좋대서 사고, 옆 사람이 좋대서 사고. 세상 모든 사람 말이 다 맞게 느껴지는 타입. 당신은, 북이는 프로 팔랑끼입니다. 네.
1: 자,
0: 일단 북이의 첫 번째 personality test. 북이는 프로 팔랑키입니다.
1: 아, 민섭이 일단 사놓고
0: 네.
1: 별로면은 다시 당근함 내니까.
0: 아니에요. 일단 먼저 사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다.
1: 아, 너무 궁금하지. 나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0: 그쵸, 궁금할 순 있죠.
1: 민섭이 솔직히 팔랑키야.
0: 네.
1: 이제 예쁜 거 뺏어 먹어도 되는데 근데 양심상.
0: 그쵸.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Now, Boogie says this is really good. Huh, should I buy it? Should I? Shouldn't I? I don't even need it.
2: Champagne! A limited edition!
0: Wait, this is limited edition? I have to get it. Oh my goodness, I'm so... What word best completes the 10 sentence? 빈칸 채우기입니다. Oh my gosh, I'm so prepared. B. Oh my gosh, I'm so confused. Or C. Oh my gosh, I'm so swayed. 자, 북이 일단
1: 오케이.
0: 네, 일단 상황은 아시겠죠?
1: 먼저
0: 누가 리미티드 말 꺼내자마자
1: 사야겠네.
0: 내일 없을 수 있잖아.
1: 아, 그치.
0: 네.
1: 저에게 너무 힘든 타임 세일과 리미티드 에디션 세일은 민선배,
0: 네.
1: 리미티드 에디션은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0: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아, 그럼.
0: 네.
1: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0: 정답 A, B, C. Prepared는 무슨 뜻이죠?
1: Prepare. 무슨 뜻이죠?
0: Prepare는 준비된.
1: 준비된.
0: Confused. 어? 뭐라고?
1: 어?
0: 그렇죠. 헷갈린.
1: 헷갈린.
0: Or C. Swayed. 이건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1: 어? 그러면 이제 C로 가겠습니다.
0: 자, 정답 C.
1: C.
0: 딩동댕 맞습니다. 자, swayed 여러분 S-W-A-Y-E-D 네. 그래서 사람이 easily swayed라고 하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팔랑귀인 말하는 거죠.
1: Swayed.
0: 그래서 이게 뭐지 바람이 불면 나무나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1: 슬랑.
0: 움직이잖아요.
1: 맞아,
0: 네.
1: 맞아.
0: 그래서 이게 휘둘리는 그런 모션을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기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휘둘리면 you are easily swayed.
1: 근데 미즈 약간 비슷한 발음으로 스웩도 있잖아요.
0: 그건 스웩은요.
1: 스웩도 약간 좀 이렇게 팔랑거리는 느낌인가?
0: 그건 완전 다른 겁니다.
1: 아, 다른 거요?
0: 네. So easily swayed. 혹은
1: easily swayed.
0: wishy-wash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wishy-washy?
0: 네, 좀 단어 재밌죠. wishy-washy.
1: 씻고 닦나?
0: 이거 우유부단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성격이면요. wishy-washy라고 합니다.
1: wishy-washy.
0: 네.
1: 이랬다 저랬다.
0: 네. 아, 그래서 뭐 북이 뭐 새우 과자나 뭐 새우 크래커 둘 다 똑같잖아. 그냥 하나 골라. Don't be wishy-washy.
1: 민선배,
0: 네.
1: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 그 디테일 차이와 아식함의 차이, 맛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야.
0: 맞다. 알겠어. Sorry.
1: 어떻게 미식 갈매기 한번 전수받아 보시겠습니까?
0: 이 미식 갈매기로 이 이미지로 가야겠다.
1: 아, 그러면은요.
0: 네.
1: 오늘의 코스는 새우과자 코스입니다.
0: 일단 옷은 되잖아요. 이 버틀러.
1: 아, 그렇죠.
0: 버틀러 이거 이미지니까.
1: 딱딱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에 부기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 부기 personality trait 문제 나갑니다.
1: 와우.
0: Don't tell Boogie about my surprise birthday party. He'll probably spill the beans.

0: before I even send out the invitations. Oh, wait. I haven't even invited him yet. Anyway, I just know he... Be-de-de. 자, 여러분. What's the best way to describe someone like Boogie? 네. A. He can't stop moving his mouth. B. He can't keep a secret. Or C. He can't stop licking his lips. 자, Boogie?
1: 오.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이해했죠?
1: 어... 예. 아이, 3주 쉬었더니 그냥 다시 시작한 느낌입니다.
0: 일단 상황 이깁니다. 아, 일단 생일 파티 있는데.
1: 어, 맞아. 그거 안 들었죠. 벌써 생일 파티까지.
0: 부기한테 말하지 마. 그냥 부기. 아, 말해주면 이 서프라이즈가 안 된단 말이야.
1: 어?
0: 그래서 부기 cannot do this. So, 부기 A cannot stop moving his mouth.
1: Moving his mouth.
0: B cannot keep a secret.
1: Uh-huh.
0: Or C he cannot stop licking his lips.
1: 오, 일단 미스미가 말하기 먼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1: 입이 뭐 가볍다. 어, 약간 입을 이렇게 멈추지 못한다.
0: 그쵸?
1: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0: 네.
1: 오, stop moving his mouth. 어,
0: 그건 맞죠. Boogie cannot stop moving his mouth.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이 퀴즈 맞을까요, 정답이?
1: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0: 네. 그... C는 he can't stop licking his lips. 얘는 입술은 없습니다. 립? 불입니다.
1: 아, 뭐요? 아, 립?
0: 네. Lips.
1: 입술이 없어요. 저는 불입니다.
0: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Boogie?
1: 저는 비로하겠습니다.
0: He can't keep a secret. Ding dong ding. That's right.
1: 비밀을 못 지키는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He cannot keep a secret. 자, 입이 가볍다. 저 그래서 부기 입이 가벼워요?
1: 어, 민준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0: 네.
1: 비밀은 꼭 지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그럼.
0: 이것도 진짜 제가 볼 때 this is a good personality to have.
1: 아, 네. 그럼요.
0: 네. 자, 그러면 입이 가벼워. 이건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입이 가벼워.
0: 네. 자, 따라하세요. Big mouth.
1: Big mouth. 입이 크다고 난가? 나 입이 큰 거?
0: Big mouth. 여러분, 사람이 big mouth 있다고 오, 그럼 음식 잘 먹겠다라고 이 말이 아니고요.
1: 오.
0: 입이 커서 이 좀 뭐라 그러지? 그냥 아무 말도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입이 크니까 네. 한마디 해도 많이 나가잖아요.
0: 네.
1: 헐랄랄랄랄 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걔 진짜 입이 싸.
1: 어.
0: He's such a big mouth라고 하죠.
1: 정말 진짜.
0: 네. 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북이다. 진짜 수다스럽고 비밀까지 술술 말하는
1: 아니요,
0: 사람은요.
1: 아니요. 저는 비밀까지 말하지 않아요.
0: 근데 수다스럽잖아요, 북이는.
1: 수다스러운 거 인정.
0: 이거는 blabber mouth라고 합니다.
1: Blabber mouth.
0: Blabber mouth.
1: Blabber mouth.
0: 네, blabber는 blabla. 너무 이게 맞아 blabber 있잖아요. 그래서 blabber mouth입니다.
1: Blabber mouth.
0: 네, 그리고 비밀을 무심코 누설하는 뭐 입이 가벼운 사람 also loose lipped라고 합니다.
1: 오.
0: Loose lipped. 입이 조금 헐렁하다라고 그 말이죠.
1: 헐렁하다.
0: 네.
1: 약간 쟤 새는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꽉 담을지 못하고.
0: 그래서. 여러분, real quick,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s easy to confuse with big mouth, but has a totally different meaning. 아까 big mouth 뭐라고 그랬죠?
1: Big mouth 씨가 네. 입이 가볍다.
0: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It means you're easy to read, right?
1: Easy to read.
0: 네.
1: 아, 근데 민섭이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말 많은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입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알잘 딱딱이. 그 날 때부터 그냥 이제 진실만 말하는 부리로 태어나가지고
0: 네.
1: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줄줄줄줄 말하는 거지 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화를 한 번씩 많이 낸다?
0: 네.
1: 그건 이제 부산 태생이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확실해요?
1: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이 거칠어서 뭐 그렇지만 하지만 또 금식 풀어주기 때문에 그쵸 아이고 우리 부산 여러분들 또 우리 부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쵸
0: 여러분
1: 그럼
0: 알려주세요 샵9050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부기를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1: 도와줘
0: 근데 일단 예를 들어 뭐 빅마우스는 사실 속마음도 막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아 그쵸
0: 네. 근데 속마음과 표정이 다 읽히는 투명한 젠지들이 텍스트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힙한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1: 오.
0: 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No cap I literally cannot poker face
1: I literally cannot poker face
0: 자 no cap은 거짓말 아니다
1: 아.
0: 이거 좀 힙한 슬랭이잖아요
1: 아, No cap
0: I literally cannot. 나 진짜 나 이거를 못한다. 뭐를 못한다고? Poker face. 포커 페이스 알죠? 포커 하면서 이 무표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1: 맞아 이게 상대방에게 읽히면 안 되잖아요.
0: Exactly. 나 진짜 포커 페이스 전혀 안 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0: 우리 엔진들이 복구하면 안 되겠다. 버릇을 들어있잖아.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0: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1: 네, 보이는 게 진짜 내 전부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내 진실이야.
1: 그래서 일단 부기는 진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부기도 포커 페이스
0: 잘하는데요.
1: 잘해요. 사실 포커 페이스 잘하는데
0: 전문입니다.
1: 근데 부기는 진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보이는 게 진짜 부기거든요.
0: 아,
1: 여러분.
0: 그쵸. 그리고 저는 말티즈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맞아요. 북항이는 뭐 말도 못하고 그쵸?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쵸 부기?
0: 근데 지드름이 잘 흔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북항아 불렀는데 걔가 오더라고. 아니 가가 그 저기 멀리서 이렇게
1: 네.
0: 그 할머니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한번 들고 가더라고요.
1: 어.
0: 아 임마 이거 진짜 이거 좀 아.
1: 부기 그럼 부기 그럼 부탁하죠.
0: 아, 뭘 좀
1: 할머니 좀 북항이 좀 가라고 하세요라고 부탁하죠.
0: 아, 또 어떻게 그럽니까?
1: 자, 근데 질문 하나 들었습니다.
0: 뭐죠?
1: 우리 너구리님이 그럼 입이 무거운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라고 물어봤는데요.
0: 헤비 마우스.
1: 헤비 마우스는 아니고요.
0: 마우스 워커.
1: 루스 립트에 네, 루스 립트에 말해 타이트 립트라고 말하면 됩니다.
0: 아, 약간 이게 꽉 조인.
1: 그렇죠, 꽉 조인. 입술이 꽉 조인. 타이트 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옹졸한 느낌인데요. 타이틀 립스.
1: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Time for one last quiz.
0: 와우.
1: 대화 듣고 여러분 정답을 맞춰 보세요. 자, 꽁트 시작.
0: 아, 민선배, 민선배 왜 그래? 왜 그래 화냈어? 아니 뭐 무슨 일 있어? 아, what's wrong with you? 아, 표정이 왜 그래요?
1: Boogie, you can't tell how I feel right now. When I'm happy, everyone knows. When I'm upset, you can tell right away. I don't hide much about what I'm thinking or feeling. 나 어떻게 Boogie? 아, 진짜 어떻게 하지?
0: 아, 왜 그래 무섭게? 아, 무슨 일인데요?
1: He found out I'm the secret Santa. 나 많이 또인 거 들켰거든. 아니, 문자 요정이 자꾸 물어보잖아. He kept asking. And I laughed and gave myself away. 내가 웃다가 그만 들켜버렸어. 어떡해. 많이 또는 비밀 생명인데. 나 어떻게 하지, 부기?
0: 아, 진짜 민선배. You were on... 네, 이거 완전...
1: 자, just like 민선배, 꽁트에서는요. What do you call somebody whose feelings are written all over their face? A. Chatterbox.
0: 응?
1: B. Bookworm. C. Open book.
0: 어?
1: Or D. Closed book.
0: 네.
1: 왜냐면 이게 많이 또 걸렸으니까. 근데 그냥 이게 걸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1: 네. 이거는 표정이나 이걸로 감춘 못 감추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0: 어,
1: 네.
0: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군요.
1: 그렇죠. 포커 페이스 안 되는 사람이죠.
0: 그럼 언포커 페이스? 어, 잠깐 보기 없는데 그거.
1: 없어요. A. Chatterbox.
0: Chatterbox.
1: B. 어? Bookworm. C. Open book.
0: 응?
1: Or D. Closed book.
0: 이 Chatterbox 예전에 미션 그랬잖아. 말 많은 촉새 느낌.
1: 오, 이거는 기억하네요.
0: 아니요.
1: 맞아요.
0: 나이 관련된 거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Chatterbox는 사람 좀 말이 많은 사람이 Chatterbox라고 하죠.
0: 그쵸?
1: 네. 근데 포커페이스를 못한다?
0: 맞아.
1: Bookworm은 들어봤어요, 보기?
0: 따뜻한 책인가요?
1: 뭐라고요?
0: 따뜻한 책.
1: 아니, 그거는 Worm이고,
0: 어디?
1: 이거는 Worm.
0: 그러니까 Worm.
1: 아니, 그거는 Worm이고.
0: Worm?
1: Worm.
0: Worm.
1: No, Worm. Not Worm. Worm.
0: 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어, 119 불러주세요.
1: 자, 제가 bookworm이라고 했습니다.
0: Bookworm.
1: 네, 부위가 생각하는 worm in W-A-R-M. Worm. 여기는 bookworm, W-O-R-M.
0: O-R-M?
1: 네, W-O-R-M.
0: 아, 내가 처음 듣는 단어라 몰랐구나.
1: 그렇죠, bookworm. 뭐, 책 지렁이?
0: 책 지렁이?
1: 네.
0: 어허.
1: 어, 슈가만 땅님 맞습니다. bookworm은 책 벌레죠. 책벌레.
0: 책벌레.
1: 네.
0: 아, 책 좋아하는 친구도 말하는 거구나.
1: 그렇죠.
0: 나 안 친해요.
1: 자, 일단 시간상 오, 어. 시간 얼마 안 남았네.
0: 아, 좋아.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자, 정답은요?
0: 정답은 C.
1: An open book.
0: 오픈부.
1: 딩동댕. 요! 부기.
0: 선배.
1: 네.
0: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투명한 거잖아.
1: Exactly. 그래서 사람이 open book입니다라고 하면요. 숨김 없는 사람. 속이 훤히
0: 보이는 사람,
1: 훤히 들어다 보이는 사람을 네 an open book이라고 합니다.
0: 어,
1: 너 완전 속이 다 보여. 너 표정 다 티나. You're an open book이라고 하죠. 네.

0: Boogie, are you an open book?
1: 저는 약간 조금 티가 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0: 부기는 여러분 뭐 계산하고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1: 아, 맞아,
0: 딱 부기 말하는 대로 네 반응한 대로 그게 진짜인 그쵸, 것 같습니다.
1: 그 핵대장 가면은 네. 신나서 춤을 추고 있거나
0: 맞아요.
1: 노래 부르면서 걷고 있거나
0: 그쵸.
1: 어 거의 그러고 있거든요.
0: 어 북한이는 모르잖아요. 북한이 이제 물에 나왔어도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말도 안 하는 상아를 여러분 그렇게 귀여워하고 좋아합니까? 저는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조금 귀엽긴 하더라. 이제 나 보고 왔거든요.
0: 아니, 방금 내가 화나면서 말하는데 부기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나도 솔직히 귀엽긴 하여 모르게. 아, 뭐 북한인가.
1: 제가 아무리 질투를 하지만
0: 네.
1: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0: 아.
1: 사실 그때 보러 갔을 때 갑자기 네. 북한이가 저한테 정면으로 날라오더라고. 이렇게 살짝 쫄았잖아요.
0: 그렇죠. 이 갈매기를 봐서.
1: 너무 무서워가지고.
0: 갈매기를 봐서.
1: 혼자 이러면서.
0: 근데 룰루포님도 정답 이번엔 C 같은데 오픈북은 시험 볼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1: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0: 맞아. 네.
1: 오픈북 시험 있잖아요.
0: 하이스쿨 때부터 아, 주니어 하이도 하나? 일단 대학교도 오픈북 시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이긴 한데 그 텍스북 쓸 수 있게 하잖아요.
1: 아니, 근데 민선배.
0: 네.
1: 오픈북이 방금 다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왜 시험은 다 드러냈는데도 다 맞추지 못하는 걸까요?
0: 그쵸. 이게 희한합니다.
1: 어렵다.
0: 자 여러분 오늘의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렛츠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북이 찐 성격 테스트! 일단 뭐 북이 알잖아요 여러분.
1: 아 그럼 그럼 그럼.
0: 네 북이 일단 우리 개편 때 그때 봅시다.
1: 아 어, 그때 뭐 또 메인 호스트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0: 어 맞네요.
1: 아 조심해
0: 재밌어. 어 맞네.
1: 다음 주에는 민선배의 찐성격 테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보기 오늘 고생했고요.
1: 수고했습니다.
0: 다음 주 올 거죠?
1: 다음 주에 옵니다.
0: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2부에 뵙겠습니다. In the meantime, Cordis, Red, Red.
1: Red, red.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7 o'clock.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롤롤롤롤롤루루.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머,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정영.
4: 어, 허니, 하이.
3: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4: Oh, honey,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3: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에요.
4: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3: 그럼 오늘 333 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4: Oh, hone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Feeling weather? 아,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4: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어, 뭐야,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4: Oh, no. I think,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3: 어,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어, 뭐야,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어,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아, 신나.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 해?
5: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5: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5: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저기요.
6: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8: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구경하는 거예요?
1: 아니요,
0: 민수?
1: 이렇게 열심히 매주 이 가가가를 하는데 언젠간 부장님이 이 효과를 깔아주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그거는 네. 이제 약간 그런 맥락이랑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부기를 검색했을 때 부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부기가 먼저 나오면 제 효과음도 생기겠죠.
1: 그렇죠.
0: 생기겠죠. 네네.
1: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연 씨도 네. 주말에
0: 아 I went so 북항이
1: 네. 네
0: 진짜 북항 이야기가 끊어지지를 않네요.
1: 왜 북이 있을 때 이 말 안 했어요?
0: 북이가 저 오랜만에 왔는데 안 보고 그냥 갔어요.
1: 아, 그래요?
0: 북이 완전
1: 롱잡버스인데 북이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0: 네, 네.
1: 어, 소연 씨도 거기 있는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0: 서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이 밖에서 만나면 진짜 반갑게 인사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1: 저희도 다 오랜만에 북이를 봐서 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0: 네. 아무튼 그래 어제 I went to see the 북항 yesterday 가자마자 봤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1: 진짜요?
0: 보셨어요 혹시?
1: 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0: 아직 못 봤어요?
1: 네네네.
0: 어, 진짜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저희는 드론 띄워서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물살을 촥 이렇게 내가 내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오,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멋지다.
0: 어, 그러니까 부기가 귀여운 거는
1: 일단 부기 부기
0: 갔죠?
1: 건물 나갔죠?
0: 갔죠?
1: 부기 어. 건물 나갔죠?
0: 차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아마 차에는 아직 가지 않았을 건데.
0: 네.
1: 근데 보고 싶다 솔직히.
0: 그죠?
1: 한 번이라 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빨리 네. 한번 가야 되는 거니까 북이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치열하게 할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요 북이. I love 북이. 예.
1: 네. Alright. So today's 직역 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 아. 오케이 이것도 언젠간 해주시겠지
1: 네.
0: 그죠? All at once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자 today's song 어마어마한 두 가수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 직역불가 처음 할 때부터 우리 조PD님 신청곡이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그런데 준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 노래 알아요?
1: 어 아니요
0: 이거 한이 형 노래인데 아,
1: 어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0: 아, 어, 모르는 것 같은데.
1: 아 그거 알죠 알죠.
0: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1: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0: 어 맞아 알지, 그거예요.
1: 알지, 알지, 알지, 알지.
0: 자 아무튼 어 개인적으로도 이 가수 두 명 둘 다 개인전으로 해도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1: 레전드의 가수 두 명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부탁했다.
0: 네.
1: 아 정답.
0: 어, 정답.
1: 베토벤이랑 모차르트.
0: 어, 그들이 이 가사가 붙어 있는 노래가 있나요? 어. 노래가 부자, 있나요?
1: 부장님은
0: 부장님이
1: 그러는데?
0: 저기 어디 고대 사람 저기 어디 사람이에요?
1: 어 누구지?
0: 누구냐면
1: 네.
0: 레이디 가가랑
1: 브루노 아, 가가 누나랑
0: 네 마생님이랑
1: 아, 가가 누나 사람 브루노 형
0: 아, 브루노 형님이랑
1: 알지,
0: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1: 알지
0: 이 노래 벌써 발매한 지 3년이나 됐더라고요
1: 진짜 그 정도 됐어요?
0: 그죠 나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2021년에 브루노가 1절까지 작업을 해놓고 묵혀뒀던 곡인데요
1: 네.
0: 우연히 가가랑 다른 작업을 하면서 열어보게 됐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밤새워서 녹음까지 끝냈다고 해요 이 노래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17억 회나 오. 플레이 되었던 곡입니다.
1: 아 플레이.
0: 네. 왜?
1: 그 돈 벌었다.
0: 아, 아이고 17억보다 더 벌었겠지.
1: 어 그쵸 그쵸 그쵸.
0: 그렇겠지. 네. 자, Die with a smile.
1: 아.
0: 웃음과 함께 죽는다. 어떤 분은 이 노래 아, 두유는 호상.
1: 호상? 호상 뭐죠? 누구죠?
0: 되게 좋은 그 이별
1: 네.
0: 이제 어, 좋은 이제 그것을
1: 네.
0: 호상 좋을 호자 써가지고 좋은
1: 아,
0: 초상 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1: 네.
0: 저는 이거 약간 그 사별하거나 그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
1: 네.
0: 근데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완전 사랑이 막 넘쳐흐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 맞아요. 오늘도 진짜 로맨틱하죠 이 노래.
0: 네. 오늘도 세 가지 구간 한번 열어볼게요.
1: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민수의 노래방.
0: 라흐마니노프 누구야?
1: 네. 왜요?
0: 아까 네. 베토벤 모차르트 하니까 라흐마니노프.

0: 누구예요?
1: 아, 락마니노프. 이름 뭐예요?
0: 아, 뭐 어떻게 한다고요?
1: 락
0: 라흐마니노프라고 해요.
1: 잠깐,
0: 우리는
1: 이거 스펠링을 한번 봐야 돼.
0: 어, 일단 그 찾아보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웃으면서 죽는다.
1: 락마니노프. 락마니노프.
0: 다시.
1: 네, 락마니노프.
0: 락

0: 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되게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노래 시작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 꿈을 꿨나 봐요. 꿈에서 깨어나서 뭔가를 realize 됐거든요. 그래서 Die with a smile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에서 오늘은 빈칸 채우기를 해보려고 해요.
1: 오 좋다.
0: Nobody's be tomorrow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삐 노 이렇게까지 안긴 것 같은데.
1: 와 소연 씨 삐 소리 좋다.
0: 나 아까 그거 해봐요. 어떻게?
1: 왜요? 이 소리 뭔데?
0: Nobody tomorrow.
1: 네, 이 소리를 채우면 됩니다.
0: 네,
1: 여러분.
0: 라는 가사. 아 우리는 뿅은 없어요. 네. 잘 듣고 타이핑해서 보내주세요. Let's dive in. Hit it.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1: 오늘
0: 또 끝나버리네.
1: 민수의 노래방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 화음까지 넣어줄 거야.
0: 오늘도 할라치브 끝나요.
1: 네.
0: 할라치브 끝나요.
1: 네네네.
0: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1: 진짜 이거는 쉽다.
0: 이건
1: 이 정도면
0: 쉬워요. 자 Nobody's Trump Tomorrow 네.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한번 답 적어보세요.
1: Q.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 follow.
0: Nobody
1: 해야지. So I'm a lover, nice,
0: nice. 무슨 노래예요, 그게?
1: 죄송해요.
0: 자, 네. 수반이언님 come 주셨는데.
1: 아.
0: Come. 두둥님은 how 이거 어떻게 읽어요?
1: 아, follow라고 했네요.
0: Follow. 아, 이거 뒤에 W를 이렇게 잘못 쓰신 거구나.
1: 네.
0: 밀크 카라멜님.
1: Promise라고
0: promise.
1: 했는데. 그리고 우리 두둥님도 promise라고 promise. 했는데. 네. 자, 정답.
0: Promise. 정답입니다. 자, 여기 가사 천천히 민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0: 너무 낭만이다 진짜.
1: 네.
0: 직역하면요. 네가 어디를 가도 거기 내가 따라갈게. 그리고 아무도 내일을 약속하지 않아도 그래서 promise가 들어갔었는데요.
1: 네.
0: 사실 우리 보통 약속해줘 할 때
1: 약속해줘 빠라밤밤밤
0: 아니 둘 중에 하여튼 아무도 시작을 안 해야 돼. promise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약속 정도보다 뭔가 장담한다 보장한다 정도의 좀 더 굳건한 약속으로 쓰였어요. 네. 그래서 nobody's promise tomorrow는 내일은 뭔가 보장될 수 없다.
1: 그쵸.
0: 장담할 수 없다.
1: 누구나.
0: 그러니까, 누구나.
1: Nobody. 그렇죠. Nobody's promised tomorrow.
0: 그래서 이 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자.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네. 이야기가 들어있는 Die with a smile의 가장 핵심적인 구간인 거죠. 그래서 알고 들으면 진짜 인류애가 막 이렇게 터지는.
1: Exactly. 맞아요. 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뭐 너 있는 곳으로. 따라갈 거다. 같이 무조건 갈 거다라고 네. 이 말이죠.
0: 자, 정답은 promise인데요. 정확하게는
1: 네, promised입니다. 네. promised.
0: 자, nobody is 약속받지 못했다. tomorrow.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약속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1: 약속된 게 아니다.
0: 아니다. 이기 때문에 promise보다 promised로 쓰는 게 정확한 거고요.
1: 네.
0: 비슷한 표현 이런 것도 쓰나요? tomorrow is never promised.
1: 그렇게도 쓸 수 있죠. 네. tomorrow is never promised. tomorrow is not promised.
0: 네.
1: nobody is promised tomorrow. 다 똑같은 말입니다.
0: 멋지다 오늘 막 철학적인 약간
1: 좀 그래요 저
0: 네,
1: 네.
0: 그래요
1: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미지 좀 깨겠죠. 네.
0: 자, 첫 번째 직역불가구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day. 나 리버브 들어갈지 예상도 못했어. 여기 와. 노래방 한 곡이 얼마예요?
1: 네.
0: 500원 좋아 좋아.
1: 아니 제가 500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500원 주는 거예요?
0: 500원 내고 부르게 하시
1: 진짜 조용할게요.
0: 버스킹도 아닌 그 브루노 민수라고.
1: 네, 자 Nobody's promised tomorrow. 네, 두 번째 감 직역불가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1절 너무 애틋했거든요. 진짜 숨어있던 인류애가 막 증폭하는 느낌이었는데 2절에 들어가면 약간 다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요. 네. 뮤직비디오 보셨죠?
1: 봤어요.
0: 재킷 사진도 보셨죠?
1: 재킷 사진요?

0: 제키 말고
1: 네.
0: 제키 사. 아, 이거 제키 사진 이거 콩글리시구나.
1: 내 봄에 살고 죽고 그 제키 말이에요.
0: 그거 말고 네. 앨범 사진. 그 아.
1: 앨범 커버.
0: 아, 우리 또 라떼는 자켓 사진이라 했거든.
1: 나는 제키 사진이라고 하는데.
0: 잭스키스 사랑해요. 자,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룩을 맞췄잖아요.
1: 네, 맞아요.
0: 파란색에다가
1: 좀 머리 그
0: 빨간색 포인트
1: 옛날 좀 이 컨트리 그 싱어들의 그쵸 네, 이게 커플 룩
0: 네. 그렇게 맞췄는데 red is hot passion 그러니까 열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blue is loyalty 낭만 진짜
1: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0: 그러니까 싸워도 결국 사랑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래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2절의 첫 번째 소절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번에는 lo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 말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건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Press play.

0: 잘 모른다.
1: 잘 모른다.
0: 강은호 잘 모른다. 죄송해요.
1: 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민수 노래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0: 아, 근데 우리 두 뭐지 우리 부스타분들 네. 일단 바로 올리고 있네요. 어, 가가 누님 말 좀 들리네요. 어. 주두님도 끝에 그 we scream
1: 네.
0: 이 말도 있긴 있잖아요.
1: 있어요, 있어요.
0: 그쵸?
1: 그다음에 네.
0: I don't wanna라고 그죠.
1: Anymore
0: 이 말도 나오긴 했는데.
1: 자, 한 번 더 들어보고 우리 두 번째 구간에서는 lost 짚어볼 거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Cue.

0: 참아야 되는데. 참자 민수 참자.
1: 민수 참아.
0: 끝이랍니다.
1: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구간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읽어주세요. 아, Just reading.
0: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t to do this anymore.
1: 이랬어.
0: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 말라면서요.
1: 이랬어.
0: 네.
1: In the words, 단어 속에서 혹은 말들 속에서 that we scream,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웠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좀 무서운 상황에서 뭔가를 잃었대요.
0: 맞아요.
1: 그리고 다음 줄이 이런 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lost는 어떤 저기일까요, 여러분? 아직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셨군요.
0: 그래서 자. 이거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뭐냐면 어떻게 단어 속에 귀를 뭐 읽다? 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긴 있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이죠?
1: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푹 빠지거나 뭔가 이게 분위기 휩쓸리는 느낌인데요. 네. Be lost in something 하면 giving so much attention to what you are doing that you are not conscious of anything else that is happening around you.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약간 주위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휩쓸리는 듯한
0: 맞습니다.
1: 그런 느낌을 쓸 때 네. lost in something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싸울 때 연인이랑 네. 정신없이 싸우잖아. 우리 막 소리 질러도 밖에서 누가 봐도
0: 맞아요.
1: 막 그런
0: 뭐
1: 이렇게
0: 뭐
1: 민수 나쁜 남편.
0: 아, 저 이렇게 봤어요.
1: 와이프한테 뭐라 그런다고?
0: 나 이 미국자도 뺄 수도 없습니다. 꺼낼 수도 없습니다. 와이프 앞에서는. 근데 봤습니다. 라고 뭐? 뭐? 라고 길가에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싸울 때 진짜 그렇잖아요. 앞뒤 네. 안 보고 내 할 네. 말만 막 하게 되는 거.
0: 네.
1: 근데 꼭 화해할 때 이런 말 꼭 해요. 끝에 뭐라 그랬죠?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0: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1: 그래 놓고 또 싸워.
0: 안 돼, 이거.
1: 또 왔어.
0: 아, 또 이래.
1: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짚어볼 것은 I'm lost와 I'm lost in blah blah. 이게 맞아. 다르다는 걸 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0: Lost and lost in. 다르죠.
1: 네. 그래서 lost in 하면 뭔가 푹 빠지다. I'm lost in music.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0: 맞아요. 네. 뭐 lost in the noise. 막 그냥 여기 좀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 정신없이 뭐 그렇게 보냈다.
1: 네,
0: I was lost in the noise라고 하죠.
1: 그렇군요. 네. 우리 두둥님이 커플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0: 두둥님.
1: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0: 그대로 밀리며
1: 진짜 행복해 보인다.
0: 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1: 자, 오늘의 후렴 구간을 마지막 직역 불가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대 그 복고 쇼를 약간 듀엣처럼 그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2026년까지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함께하는 커플을 연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짚어볼 아주 쉬운 단어는 through가 나올 거예요.
0: Through. Okay.
1: 가사 속의 through는 어떻게 사용? 네, 퀴즈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민수의 노래를 듣는다고 퀴즈 참여도가
0: 제자부시네요.
1: 너무 속상해요.
0: 제자부시네요.
1: 여러분 퀴즈 맞춰주시고 이렇게 적극 참여해주시면 우리 문자 요정이 선물도 드릴 거니까.
0: 예, 부스타 한 분이 아까 그 롤라 어머님이 근데 민수 왜 이렇게 잘해요?라고 이렇게 문자도 올라왔거든요.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번에 through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 통과하다.
0: Okay.
1: B, 끝나다. C, 커피는 역시 drive through. Here comes the final.
0: Q! 여러분 진짜 참았습니다, 저. 진짜 참았어요.
1: 뒤에 또 나온단 말이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네. 룰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0: 네.
1: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큐.
1: 자, 두둥님 보기가 뭐였지? A 통과하다, B 끝나다, C 역시 드라이브 스루 커피가 맛있다.
0: 자, A, B, C 이거는 네. 쉽죠.
1: 자, 어떻게 가사가 나와 있는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0: If the party was over,
1: 만약에 파티가 끝났다면,
0: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1: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구에서 통과했다면. 혹은 지구를 통과했다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니까
0: 그쵸.
1: 우리 through를 finished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0: 네.
1: 그래서 사전에 아주 직관적으로 from one end or side of something to the oth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작점 끝점이 딱 명확하게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통과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 through는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만약에 파티가 끝났다. 우리의 삶이 끝났다면 지구에서 우리의 시간도 끝난 거야.
0: 맞습니다.
1: I don't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I with the smile. 이런 노래였습니다.
0: 네. 자, 우리 묘캐리어 님도 지구에서의 시간이 끝나도 딩동댕입니다.
1: 맞아요.
0: 완벽하게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0: 해석을 한 거죠.
1: 네, 시간을 통과하면 끝도 없을 테지만
0: 네.
1: 문맥에 따라서 짚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0: 네.
1: 두둥님이 그저 호상.
0: 그렇죠. 근데 호상보다 이게 서로가 같이 이 지구 이게 끝나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왜? 너랑이니까.
1: 네가 있었으니.
0: 그렇죠. 네가 있었으니까. 아주 로맨틱하잖아요. 그렇게
1: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저 이제 퇴근해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직역 불가 Lady Gaga and Bruno Mars Die with a Smile. 일단 너무너무 재밌게
1: 네,
0: 들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네. 자, 소연 씨, we'll see you next week.
1: See you next week. Bye bye.
0: 여러분, time for a song break. Okay, 여러분, enjoy. 부르지 않을게요. Bruno Mars, Lady Gaga, Die with a Smile.

0: 문제 중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 반갑습니다.
0: 노래가 나오는 동안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표정인데요.
1: 우리 부장님 무슨 일 일단 뭐
0: 돌려보지 마세요.
1: 네.
0: 네. 일단 조금 그 미리 보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두둥님. 제발 조용히 물만 떠오시길. 민수 치아 왜 이리 많아. 그리고 우리 닥터수님 아 왜 일어났는지 했는데 충격 받으셔서 나머지를 못 적으셨어요.
1: 너무 충격받으세요.
0: 네.
1: 점점점. 아니 don't you expect it by now? 이제 좀 왔으면 여러분 그쵸? 이제 네. 기대하잖아요 사실.
0: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요 네.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이 정도면 여러분 you look forward to it, okay?
0: 그렇죠. 네.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 씨께서 물을 뜨러 가시는 동안
1: 물 떴어요, 근데.
0: 네. 실제로 떴습니다. 저는 이제 뭐 노트북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우리 두둥님 문제어적 일하는 척 대박. 제가 뭘 잘못했죠? 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 진짜.
1: 네.
0: 근데 우리 두둥님께서 바탕 화면만 뒤적거렸을 듯 아닙니다. 문자를 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 근데 저 옆에 보니까 he has like 5 windows open.
0: 맞아요.
1: 막 윈도우 한 5개 열려 있습니다, 지금.
0: 지금 램 다 꽉 찼어요.
1: 네.
0: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수

0: 후보를 이제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릴 텐데.
1: 네.
0: 오늘도요? 누굴 것 같아요?
1: 아니 봤어요. 낙지현님.
0: 낙지현님 1등.
1: 아니.
0: 와 진짜 대박이에요.
1: 네. 저는 여기 우리 방송국 와이파이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난 이 방송국 와이파이 때문에 내가 1등 못 찍는 것 같아.
0: 근데 우리 미수 씨께서요. 네. 얼마나 지금 우리 낙지현님 충격을 먹었으면 지금 다리를 꼬았어요.
1: 저도 지금 진짜 6시 아니 아니합니다. 네. 아, 겸손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저도 같이 꼬을래요.
1: 네. 네. 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Just trust me. Take 저, my word for it.
0: 전 하고 있어요.
1: 네. 네. Take my word for it. 근데 와, 저도 지금 컨트롤 아니 Command R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와, 뜨자마자 바로 들어갔는데 이미 네. 1등 이 등자까지 타이핑 할 수 있었습니다. 낙지현이 님이. 아, I don't understand.
0: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우리 두둥님, 낙지현이 님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 닥터수님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안 하실 건가요?
1: 진짜.
0: 근데 우리 닥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3등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메레 님이 2등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일부에 이제 부기가 왔잖아요. 진짜 부기 관련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많았습니다.
0: 우리 닥터수님 부기 왔네. 자리 사라진 줄. 우리 그 룰루푸님 부기야 오늘은 왔구나. Miss you so much. 뭐 부기 it's been a while.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 네.
0: 우리 민수 씨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을 때는 왜 그렇게 좀 서운합니다. 지금.
1: 와 맞네. 생각도 네. 못했네.
0: 우리 부기한테만 그럴 건가요?
1: I wasn't even thinking about that. 네.
0: 다음에는 우리 저도 그렇고 민수 씨에게도 그래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0: 네.
1: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Before I move on to today's Did You Know? 일단 우리 얼마 전에
0: 네.
1: 그거 BFM 청취율 조사를 했잖아요. 계속 카메라 앵글이 왜 이상해지지? 네.
0: 눈이 안 보여요, 지금.
1: 네. 저희 BFM에서 청취율 조사 네. listener survey를 가졌는데요.
0: 네. Uh-huh.
1: 일단 exact results 저희 앞에 없는데
0: 어제 얘기하나요?
1: 일단 저희가 원했던 결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덕분에 because of you, our 부스타들, our 청취자들, our listeners 덕분에 일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0: 와, 네.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1: 대박입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일단 뭐 something special 뭐 plan 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부장님이 네. 저희는 모르겠고요.
0: 혹시 저희 이거 데스크 업그레이드 되나요?
1: 네,
0: 그 높낮이 조절되는
1: 여기
0: 걸로.
1: 여기 데스크에 터치 스크린까지 아니 그 토니 스타크가 갖고 있는 그 홀로그램 만지는 자비스 설치할 겁니다.
0: 전 제가 네. 봤을 때 그게 최소 기준일 것 같아요.
1: 네. 네. 일단 우리 여러분 덕분에
0: 네.
1: All Star English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
0: 네.
1: 와, 생각했던 결과 아니죠. 원했던 결과.
0: 그렇죠, 그렇죠.
1: 바랬던 결과. 아주 간절히 바랬던 결과. 달성했습니다.
0: 고대를 해봅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요.
1: 계속 있어요.
0: 이거 마지막이에요. When a thought, a song, an idea, or an old memory suddenly comes to mind, what's a natural way to describe it in English?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인데
1: 네.
0: 정답은요 B입니다. You
1: B.
0: kept popping into my head.
1: 맞아요. 힌트 네. 좋죠, 제가.
0: 팝에.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우리 민수 씨 얼굴 안 보이니까 바로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자, 바로 straight to the point. 뭐냐면요. What purpose does toe hair actually serve? 우리 제가 오늘 샤워하다가요. 발가락 털을 봤습니다. 저 투명한 방송이니까.
1: 네네.
0: 발가락 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왜 존재할까?
1: Why do we have toe hair? 네.
0: 왜일 것 같아요?
1: 일단 그거 toe hair.
0: 네네.
1: 여러분, 그 발톱이랑
0: 네.
1: 그 발등
0: 그 사이에 있는
1: 네.
0: 그 털이죠.
1: 네.
0: 네.
1: Why do we have hair there?
0: 왜 있을까요?
1: 네.
0: 이 정보를 제가 American Vascular Association 그리고 Journal of Dermatology에서 가져왔습니다.
1: 네.
0: 믿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발가락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말초 부위입니다. So for hair follicle

0: follicles to grow, healthy blood flow must continuously supply oxygen and nutrients to terminal capillaries. 이거 맞아요.
1: Capillary.
0: Capillaries. 네. 네. So if toe hair suddenly falls out and your skin becomes thin and shiny, it indicates severe peripheral artery disease, which PAD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네. Or poor circulation.
1: Okay.
0: 그 만약에 털이 안 난다.
1: Okay.
0: 피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
1: Yes. Okay.
0: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이제 신발과 마찰이 심하잖아요.
1: Yes.
0: Microscopic toe hairs act as a natural friction buffer to protect the delicate ski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집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음흠, 거기에는 물집 안 나죠.
0: 저 오늘 잘랐거든요.
1: 물집 엄청 나겠다.
0: 네. 여러분 자르지 마세요.
1: 네. 네. So they do actually serve a purpose.
0: 네. 네.
1: 근데 우리 너튜브 화면을 보니까 네네. 우리 밑에 what purpose toe hair actually serve 하고 끝에 점점점 휴 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니 부장님 왜 휴해? 이 부장님이 오케이 한 토픽 아닙니까?
0: 우리 두둥님 왜 좋아하시죠? 키우 굉장히 많이 다시는데
1: 네.
0: 우리 닥터스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1: 네.
0: 우리 진리님 왜 알아야 하죠? 네. 알지 알아야 돼요.
1: 할 말 없죠. 자 오늘의 Did You Know 했습니다.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빅데이터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headline bre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with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일타 강사, 월요일에 가을 야구 같은 여자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그래도 뭐 일단 가을 야구 같은 여자 있어서 다행입니다.
0: I mean,
1: 가을 야구는 그쵸?
0: 예.는
1: 없잖아요.
0: 네. 언젠가 내
1: 없어요. 시즌 끝났죠?
0: 아 그럼 아 그 지금 하고 게임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경기하고 있어요.
1: 아 오늘
0: 안타 왕이 남았어요.
1: 아 그래요?
0: I mean, yeah, there are some 네. individual players.
1: 근데 뭐
0: I watch
1: baseball. 끝났잖아요.
0: 조용히 하세요.
1: 끝났잖아요.
0: 제가 죄송합니다.
1: 네,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Good, good, good.
0: Yeah, I just went out for a run and then I came back.
1: 네.
0: And then I'm here. And then yeah.
1: 그쵸.
0: 네.
1: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Weather willing. 진짜 괜찮아요 밖에?
0: 밖에
1: 덥지 않았어요?
0: 이거 조금 더운데 그래도 네. 제가 Guys, I learned my lesson from last spring.
1: 맞네.
0: 5월 언젠가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방송 들어왔던 날을 기억하실. 제 너튜브, if you look in the archives, 네. there is an episode. So I gave myself a full hour to cool down.
1: Yeah? Okay.
0: So here I am.
1: 그래서 Hail. 일단 she caught her breath.
0: Mm-hmm.
1: 네, blood pressure is normal, stabilized.
0: Is down. Face. 네. Normal shade of tan. Or
1: 좋아요. 네. So, delivering us headline making news,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The shark, 북항이, who else has been drawing even more crowds after it's been identified as a dusky shark, which is an endangered species, by the way.
1: 네.
0: But in the meantime, an unwelcome new species of cockroach has made its way home at Busan port, raising concerns about its invasive nature. 네, 부산의 반가운 손님, 아직까지 사실 좀 안 나가는 손님, 그리고 제가 초대한 적이 없는데 왜 오셨죠? 하는 손님이 두 마리, 여러 마리 있습니다. 네, 흑상어로 밝혀진 북항이가 북항으로 계속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0: timing. Wow. But then, of course, this is less of legality, but more common sense. In terms of employee morale, 내 직원의 사기, morale, putting a limit on coffee sticks, that seems expensive.
1: Yeah.
0: Yeah.
1: 진짜. Mm. Not just money, not just money-wise. I mean, just the price he's going to have to pay for, mm-hmm. right, employee happiness, although it seems like it's on the degrading side.
0: All right, and you got to think about, you know, the benefit that you get from your employees being hyped up on coffee.
1: 아, 그쵸.
0: 이제 커피를 오후에 딱 마시고 뇌가 팽팽 돌아갈 때 나오는 네. 아이디어들도 있거든요.
1: 네. 일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We have already messages coming in. 네. 우리 두둥님, 직원한테 돈 아끼는 티 내는 순간 정떨.
0: 정떨.
1: I think this is the resounding, probably the opinion.
0: 그쵸.
1: Right,
0: 집에
1: on the situation.
0: 가지고 가는 건 이렇게 확 집어가는 건 문제지만 네. 회사에서 먹는 건
1: 그쵸. 어느
0: 정도.
1: 네. 아, 먹기 좀 해. 줘요. 네. 네. Any words you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just open up the floor 네. and talk about workplace grievances. 네, grievance. 불만이나 고충을 표현하는 방법. 자, 우리가 뭔가 maybe you gotta talk behind your boss's back. 약간 사장님의 뒷담화를 가끔씩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Could 네. be your boss, could be you know, your colleague. 자, 영어로. 부서들은 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민수 대표님이 너무 쪼잔해요. 민수 so cheap. He's real cheap.
1: 그쵸.
0: 간단하죠? He's cheap.
1: 제가 대표였으면 아 이렇게도 안 한다.
0: Minsu's just real cheap.
1: 네. 네.
0: 민수가 쪼잔하다. Somebody is 있지? chea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계속 말해.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0: 네. 자, 두 번째로는 너무 깐깐하다. 아 진짜 깐깐하다. He's a micromanager. 자, 한국말로도 요즘 많이 쓰죠. Micromanager or he could be uptight. Could be uptight. 뭔가
1: 예를 들어 여러분. For example입니다.
0: 꽉 막혀 있다. 꽉 막혀 있다. Uptight이라고 하죠. 또 깐깐하다. He's really picky. He is really picky. He's really nitpicky.
1: 예를 들어 그렇게 쓸 수 있죠.
0: 이렇게
1: 단어.
0: 깐깐하게 아니 힐리 씨 왜 폰트 이거 썼어요? 그게 디폴트인데요.
1: 왜 폰트까지 뭐라 하는?
0: 왜 마진이 왜 이거를 1.5 간격 아니고 1로 썼어요? 제가 노안이라서.
1: 와 그게 보이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0: Right. 네. That's true. 제가 좀 젊어서요. 자,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 뭐라고? 아니 민수 대표님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 그쪽이 스티브한테 뭐라? 그래서 he's on me. 내 위에 이렇게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he's always on me. I don't know what it is, but 민수's on me all the time, 24/7.
1: 민수 아니면 민수 대표.
0: 아, 네. 아니 뒷담화잖아요.
1: 와 뒷담화 할 때 와 그냥 대표 안 붙이고 이런 쓸 수 있구나.
0: And finally, 자 반대 or maybe 민수 CEO 대표 is 뒷담화. She's talking about me. He can be like, you know that Haley? She's such a slacker. 자 너무 게으르다. 일을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한다. Slacker or as a verb, slack off. You know, she slacks off all the time, drinking 3 sticks of coffee at a time, taking all the office ice.
1: 진짜.
0: She's a problem.
1: 네. Slacker.
0: Slacker.
1: 네, I've heard this.
0: I've never heard that. I've actually never heard that in my life.
1: 아, 저는 몇 번 들었죠. 네. I'll be honest, 몇 번 들었습니다.
0: I've heard uptight though.
1: 그쵸. 네. I mean, not 그쵸.
0: 그 양심 고백.
1: 네. Haley, thank you so much. Interesting news indeed. Every Monday evening, Haley brings for us. You have yourself a good night.
0: 네, Slacker 민수와 Uptight Haley가 함께하는 1탄 뉴스였습니다.
1: 네. Bye! 아, 여러분,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In the meantime, 소연, 퇴사할게요.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today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Lee Young-mi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Lee Young-mi connected. Now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for today. As damages from forest fires and haze continue for a third month in Kalimantan and Sumatra, Indonesia, concerns are growing. So let's examine the local situation toda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 산불과 연무 피해가 석 달째 이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짚어주시죠.
1: 네. 기상청이 지난 7월 말 강력한 엘니뇨 진입을 선언한 이후 건기가 길어지면서 대규모 산불이 곳곳을 번지고 있습니다. 서칼리만탄 주에서만 올해 약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는데요. 보건부 집계 결과 급성호흡기 질환자가 17만 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가 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연무 역시 7개 주로 퍼져 1,250만 명 이상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계절성 산불로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2: So as the dry season lengthened after the Meteorological and Geophysical Agency declared entry into a strong El Nino in late July, large-scale forest fires are spreading across various areas. In West Kalimantan province alone, about 48,000 hectares of forests were lost this year. And according to Ministry of Health tallies, acute respiratory illness patients exceeded 175,000, among whom infants under 5 years old reached 28,000. Haze has also spread across 7 provinces, inflicting direct and indirect damage on over 12.5 million people. Well, the damage is considerable, as we can tell, and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the highest authority was even fil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0: 네, 피해가 상당한데 최고 통수권자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서칼리만탄 시민연대인 나푸스 칼리만탄 바라시, 프라보 대통령 등 공직자 25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방제 대응을 규탄하는 취지인데요. 폰티아낙 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원고 측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자원 부족을 근거로 국가재난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I see. So last September, NAPA's Kalimantan Barat, a West Kalimantan Civic Alliance, filed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25 public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0: in Prabowo. The purpose is to denounce the government's inadequate disaster prevention response. The first hearing was held at the Pontianak District Court, and the plaintiffs are demanding a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based on local government budget and resource shortages. Well, what is the underlying cause of the forest fires becoming prolonged? 이 산불이 장기화되는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1: 네, 산불의 상당수가 유기물이 두껍게 쌓인 이탄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탄지는 한번 불이 붙으면 땅속 깊이 타들어가 장기간 지속되는데요. 겉불을 잡아도 지하 불씨가 다시 번지기 쉽습니다. 환경단체 판타우 간부는 전체 이탄지 2,400만 헥타르 중 1,600만 헥타르가 화재에 취약하며 산림 복원율도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Oh, wow, I see. So it's because a significant portion of forest fires occur in peatlands, where organic matter is thickly accumulated and peatlands burn deep underground once ignited, persisting for long periods. Even if surface fires are controlled, underground embers easily spread again. Environmental organization Pantau Gambud pointed out that out of a total 24 million hectares of peatlands, 16 million hectares are vulnerable to fire, with the forest restoration rate remaining at only 3%. Well then, how is the Indonesian government responding to this? 그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 짙은 연무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확산돼 국제 현안으로 비화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연말까지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 강우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방화 유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0: 네, 외출을 줄이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So dense haze expanded to Malaysia and Singapore, escalating into an international issue. Malaysian authorities came forward warning of worst-case scenarios until the end of the year. Althoug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deploying cloud seeding, environmental groups caution against hasty optimism while calling for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companies causing arson. Well,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in the future. But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Indonesian Korean community completed full-fledged preparation ahead of competing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held in Jeju.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다음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고요?
1: 네, 제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가 지난 7일 대사관 강당에서 제107회 전국 체육 대회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 오는 16일부터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 출전하는데요. 대회 공식 슬로건은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대회는 김태화 체육회장의 임기 중 마지막 전국체전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the Korean Sports Council in Indonesia held a delegation departure ceremony for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in the Embassy Auditorium on the 7th. The delegation will compete in the main festival held in Jeju area starting on the 16th. And the festival's official slogan is Shining Jeju, Running Korea Together. This festival is also the last National Sports Festival during Sports Council President Kim Tae-hwa's tenure. While the council marks the 15th anniversary this year, so what role has it played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Indonesia?
2: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았는데요. 현지 한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1: 2010년 양현영 명예회장 주도로 출범한 체육회는 현재 10개 회원연맹과 500여 명이 활동하는 생활체육의 구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출정식 개회사에서 창립을 이끌었던 양현영 명예회장이 직접 이번 대회 선수단장을 맡아 현장을 지휘한다고 밝혔는데요. 창립 주역과 현 정부가 15년의 전통을 이어 한마음으로 선수단을 이끌겠다는 뜻을 다졌습니다.
0: I see. So launched in 2010 under the leadership of Honorary President Yang Yong-yun, the Sports Council has grown into a central hub for recreational sports with 10 member federations and over 500 active progressive members. President Kim Tae-hwa stated in his opening speech at the departure ceremony at Honorary President Yang Yong-yeon. His opening speech also, who he mentioned, will directly serve as a delegation head to command on-site. The founding key figures and current executive board resolved with one heart.

0: Bernard to lead the delegation while the continuing a 15-year tradition. And how large is the delegation and which events will its athletes compete in? 이번 선수단의 규모와 또 참가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1: 선수 56명과 임원진 참관단을 모두 포함해 총 16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 종목은 축구와 볼링, 태권도 등 총 8개 종목이며 축구와 볼링이 주축을 이룹니다. 올해 재외동포 부문은 전 세계 18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는데 제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메머드급 파견 규모를 자랑합니다.
0: I see. So including 56 athletes, executives and observers, it was formed with a total of 164 people participating sports, total 8 events including soccer, bowling and taekwondo. This year, over 1,500 people from 18 countries worldwide participate in the overseas Korean section and the Indonesian delegation boasts a top-tier dispatch skill among them. Well, the Indonesian delegation has performed consistently well in recent years. So what is its goal for this year?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1: 지난 4년간의 대회 전적을 보면 3년 연속 재외동포 부문 종합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부산 대회에서도 4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 달성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전통적인 메달 받친 볼링과 태권도를 주요 기대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선수단 모두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So looking at competition records over the past 4 years, it consistently maintained top rankings, recording third place overall in the overseas Korean section for the 3 consecutive years and placing fourth at last year's Busan Festival. The Sports Council set a goal of achieving second place overall in this festival, picking bowling and taekwondo as major expected event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Correspondent Reports.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n this lovely Monday morning, and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New Jeans with How Sweet.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3: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1: 원데이 그루브. Hello.
2: 안녕하십니까. Hello.
1: Hello. Yeah. How are you?
2: Pretty good.
1: Pretty good. Yeah. Good.
2: How are you?
1: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for asking.
2: Thank you.
1: Yeah. Today is a very, very special day. But as always, you are here for Monday Groove because we cannot leave out the fundamentals when it comes to Monday Groove in our show. So just for everybody who's listening, this is Monday Groove with Jo Tae-jun. This is a project to turn TJ Shi into a global star. So we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related to, well, music and also other things. And then enjoy live performances every week by TJ. TJ,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What's been going on? How was your weekend?
2: 이번 주 그 경성대학교에서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1: Oh yeah, I know.
2: 근처에서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1: Oh, 네. good. That's fun. That's my university. 내 학교예요.
2: 아, 진짜요?
1: 제가 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2: 경성대 근처에 라이브 클럽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클럽마다 색깔을 좀 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1: 재밌겠다.
2: 예, 재밌었어요.
1: 참여 네.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2: 바쁘시니까. 로라 바쁘니까. 너무 바쁘죠.
1: 바쁜 것보다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Anyway, let's get into it. Before we dive in, are you going to sing us a song?
2: Yeah.
1: Please sing us a song, TJ 씨.
2: 오늘은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준비해봤습니다.

0: Oh, yeah. Okay, so that was Mr. Big, To Be With You. I love that song.
1: Ah,
0: one of my favorite. Yeah. Where? Let me go through the... Oh, here we go. Waited on a line of green and he goes, waited on a line. I love that bit. Okay, so let's talk about the so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erformance. Why did you choose this song, TJ 씨?
2: Yeah, yep.
0: Why did you choose 이 노래 왜 선택하셨어요?
3: 아, 이 노래를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 먼데이 그룹 하면서 좀 그렇게 안 불러봤던 노래들을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
0: 옛날부터
2: 추억 속에 있는 노래니까 해봤습니다.
0: So this is just basically you chose this because this is a song that you wanted to sing for a long time and this show, this segment actually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learn new songs and to sing songs you haven't done before. So let's talk about the song first. There's a sad but very interesting story behind the song. 그래서 이 노래 behind the story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3: 네, 이 노래는 이제 짝사랑의 이제 원조 노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0: 네.
3: 미스터 빅이 이제 에릭 마틴이 10대 때 직접 겪었던 그런 짝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트리샤라는 동네 소녀를 정말 좋아했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원래는 내가 널 더 좋아해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에릭 마틴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I love it. So basically the song was inspired by Mr. Big vocalist Eric Martin's unrequited love from when he was a teenager to this girl called Patricia. That's my 고모의 이름이에요. Patricia. Who saw him only as a good friend, and the song just kind of expresses his feelings of wanting to be the only one on or by her side.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And then deep inside your heart, you feel it too. Really? I hope you feel it too. Yeah. So basically the song, the record company was against releasing this song at first. 네, 그 음반 회사가 처음에는 이 곡을 내는 건 반대했다고요?
3: 네. 이게 그 사실 저도 미스터 빅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해서 앨범을 사서 옛날에 들었거든요.
0: 네네.
3: 근데 전혀 이런 노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고 완전 그 락앤롤 음악을 하잖아요.
0: 이미지가 좀,
3: 완전히 그 강한 하드록을 하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아마 이 그 하드록의 이미지와 이렇게 안 맞아서 그냥 뭐 싱글로 내자 했지만 아주 그 비사이드에 그 숨은 곡으로 넣었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 곡이 터진 거예요.
0: Yeah.
3: 사람들한테.
0: 너무 재밌었어요. So he wrote this song when he was a teenager. 진짜 어렸을 때 뭐 청년 때 이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3: 네네네.
0: 근데 the record company thought it didn't fit the Mr. Big's like rock and roll style. But then 라디오 DJ 그 어느 날에 라디오 DJ 플레이 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네. 그 후에는 좀 빅 히트 됐다. So it became a big hit after the radio DJ played it. And then it was released as a single and became a number one hit in the US and so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But many, many hit songs don't get attention at first, but they become very popular later. So have you ever had a song that people around you didn't really respond well to, but it got huge response from the public after it was released? 그래서 많은 뭐 히트곡들이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얻지 못하다가 뭐 나중에 큰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3: 네네.
0: 그래서 TG 씨도 혹시 이런 뭐 경험 해보셨어요?
3: 제 노래 중에 그 남쪽 끝섬이라고 우리 또 먼데이 그룹에서 자주 불렀는데 뭐
0: 한번
3: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0: 맞아
3: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뭐 이 노래 있잖아요. 뽀뽀하고 싶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저희 이제 1집의 1번 트랙이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었어요. 그때 다른 노래가 저희 타이틀곡이라서 그 노래가 반응이 좋고 장사하자는 노래가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있었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버라이어티 쇼에서 그 알렉스라는 우리 또 가수 그 가수 가수가 그거를 버라이티에서 쇼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딱 적절한 상황에 그 노래가 딱 불러가지고 그 이 노래가 완전 TV에 계속 나오면서 이 노래가 다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그런 경험 있어요. 이 노래. 네.
0: 와, 소 유명. 너무 좋아요. 네. So basically there was a song. What is it called? 그 노래 제목은 다시 한번.
3: 남쪽 그 섬.
0: 남쪽 그 섬. 네,
3: 저보다 이 노래가 so, 더 유명해요.
0: 아, 남쪽 그 섬. So 네. 그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죠? 어떻게 번역할까?
3: South,
0: so East, South, South. So South Islands. 아, so like the end of the South Island or like the South Island end or something. Anyway, 어? I'd need to think
3: 그,
0: about it.
3: 영어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로라가.
0: South Islands.
3: 그걸로
0: end?
3: 해서.
0: 어려워요.

0: 그러면 뭐 대중적인 노래를 뭐 퍼블릭이 진짜 좋아하는 히트 노래 그둘 중에 어떤 거 제일
1: 그
0: 좋아하세요?
1: 저는 그제 스스로가 좀 대중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 혼자서 막 고집스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도 우리들이 다 좋아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더 좋아요.
0: 맞아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만 좋아하면 뭐 분위기 어떤 분위기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1: 네. 아, 집에서 가끔 저 혼자서 막 부르면 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0: 맞아요. 그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나이 먹으면서 더 문제 될 거예요. So listen, when you were singing the song, let's get into the pronunciation and the lyrics. 이 노래 부르면서 when you were singing the song, any difficulties, lyrics or pronunciation, 뭐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뭐 가사나 발음하기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1: 발음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네. 이게 발음이 약간 그 try도 있고 true도 있어 가지고 예.
0: 그래서 중요한 거는 true는 아니에요.
1: true.
0: through잖아요.
1: That's true구나.
0: ch는 through.
1: 네.
0: 그래서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1: 아.
0: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내가 it 소리 안 하고 it 이렇게 it.
1: It.
0: I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근데 발음이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t 소리에서 소리까지 그냥 트랜지션 해야 돼요. 혀로. 그래서 노래 부를 때좀더 릴렉스하게 할수 있어요.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So it 말고 it through the night.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So it through.
1: It through.
0: 그래서
1: is
0: it through.
1: it보다는 it through.
0: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It 그 뒷부분이 받침이 없애버리고 바로 it through.
1: It through.
0: Try
1: It
0: to make
1: through.
0: it through the night.
1: Try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0: Perfect. Easy
1: 감사합니다.
0: peasy.
1: 감사합니다.
0: 네, 오케이. 그럼 또는 많죠.
1: 예. 되게 중요한 부분 그 우리 후렴 부분인데
0: 네.
1: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이게 뜻을 좀 어떻게 알고 싶어요. 네.
0: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나는 너랑 있고 싶다.
1: 함께 있고
0: 근데
1: 싶다.
0: 함께 하고 싶다.
1: I'm the
0: 뭐
1: one.
0: 연애하고 싶다. I'm the one.
1: I'm the one.
0: 혹시나 이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그 가사에 다른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파트리샤에 대해서 이 노래 그 작곡했잖아요. 그 여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트리샤 그 당시에 파트리샤 다른 남자친구나 다른 뭐어좀 친한 컴페티터 남자 있었으면 그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제가 그 의미는 뜻은 그 남자 말고 제가 너랑 가고 싶어. 그 남자 말고 제가
1: I'm the one.
0: 연애하고 싶다. I'm the one.
1: I'm the 그게 더
0: 저요.
1: 강조하는
0: 에, 더
1: 거군요.
0: 강조하게.
1: I'm the one.
0: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그렇게 할수 있어요.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그래서 네. 여기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이게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맨 처음에는 그 여자가 뉘앙스 뭐 뜻은 다른 전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별로 좋은 행동을 안한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I'm the one that wants to be with you 그 남자 뭐 잊어버려 이그 진짜 과거에 뭐 가버렸어. 그냥 우리 앞으로 갑시다. 꽃길
1: 예,
0: 걷자. 그런 느낌이.
1: 네. 아, 이 짝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0: 그렇게 할수
1: 궁금하네요.
0: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도 like if you just say it's I'm the one,
1: I'm
0: it's
1: the
0: me,
1: one.
0: just like me, it's me.
1: I'm the
0: I'm the
1: one.
0: one who called you. 내가 전화를 왔는데, me, I did it. I'm the one. 제가. I'm the one that called you.
1: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0: 강조
1: I'm the one.
0: 이 상황에는 강조하는. 근데
1: 평소
0: I'm the
1: 때는
0: one, she's the one who helped
1: 아
0: me.
1: 나야 이거구나.
0: I'm
1: 나야
0: 맞아요.
1: I'm the one.
0: 누구 했지?

0: 그는 아. 누구였지? 그녀. 아, 누구였지? 네. 내가. 아. 그냥 pointing out who is the person that did something.
1: 네. 아. 뭐 감사합니다.
0: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서 방귀 낀 사람 누구였지? She's the one.
1: Oh, she's the one.
0: She's the one that did it. She's the one. 그거 했던
1: she's the
0: 사람이야.
1: 오, 어. 오, 재밌다.
0: 역시. 네. 자, 그러면은 네. let's learn some expressions we can use when someone doesn't look well, when you want to ask if something's wrong, etc., etc. 뭐 상대방 편이 고민이 있어 보일 때, 뭐 표정이 안 좋을 때. 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걱정해 주는 표현을 좀 배워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세 가지 네. 찬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 네 괜찮나?
0: 괜찮나?
1: 어, 네 괜찮나?
0: 괜찮다.
1: 네.
0: 괜찮다 is a 사투리 for anyone who doesn't know. 괜찮다.
1: 괜찮아.
0: 괜찮아.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Are you oh, okay? Yeah. 아니면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아, is everything okay? 하고 물어보는 거죠. Is everything okay? 아, are you okay?
0: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Are you okay?는 완전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Are you okay?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괜찮냐? Is everything okay?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아서 is everything okay? 무슨 일 있니? 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are you okay? Is everything okay? 둘 다 할 수 있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네.
0: 해보세요.
1: Is everything okay?
0: Oh, good.
1: Yeah.
0: How about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I'm okay.
1: Yeah.
0: Are you okay?
1: Yeah, I'm okay.
0: Yeah, I'm okay. Yeah. We're good. We're all good. Park PD, are you okay?
1: Yeah.
0: He's okay. Good. He's the 네. one. He's okay. Okay, 또. 네.
1: 그러면 괜찮아 말고 어, 무슨 일 있어?
0: 무슨 일
1: 너
0: 있어?
1: 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0: So you could say is something wrong.
1: 아.
0: Is something wrong?
1: Is something wrong?
0: 아. Yeah.
1: 뭔가 문제 있어 이 말이군요.
0: 문제 있어. 예. 어.
1: Is something wrong?
0: Is something wrong? Yeah. 아니면 what's wrong?
1: What's wrong? 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What's wrong?
0: What's wrong?
1: 어, what's
0: 근데
1: wrong?
0: 중요한 거는 what's wrong with you라고 하면 절대 안 돼.
1: 왜요?
0: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What's wrong with you? 네가 왜 이래? 그런
1: 아,
0: 느낌이에요.
1: What's wrong with you? 이 싸울 때 하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맞아요. 아니면 네가 왜 그랬을까? 어? 진짜 상대방이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아, 진짜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what's
1: 걱정할
0: wrong
1: 때는 what's wrong? 그냥 what's wrong?
0: What's wrong? 맞아요.
1: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0: Oh, perfect.
1: Yeah.
0: What's exactly? 아니면 의사들이 그래서 오늘의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today? 그렇게 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들이 좀 그런 표현을 별로 듣기 너무 불편될 수도 있어요.
1: 아, 네.
0: 근데 What's wrong with you? Is something 그렇죠. wrong?
1: Is something wrong? What's wrong with you? 이것도 되게 걱정하듯이 해도 그거는 조금 표현이 안 좋다는 거죠.
0: 약간 네가 했다. 왜 그래?
1: 아. 왜 그랬어?
0: 대신에
1: 아이고구나.
0: Is everything okay?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그거는 좋아요.
1: 아, 네.
0: 네.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Okay, number three. 세 번째.
1: 세 번째는 아까 그랬듯이 너 좀 되게 다운돼 보여.
0: 다운돼는 다운돼는 영어인데?
1: 아 그런가? 너 좀 너 좀 그 안 좋아 보여.
0: 네.
1: 어, 표정이 안 좋아.
0: 근데 다운 뭐 다운돼 보여. 그렇게 하면 you seem down.
1: You seem down. 아, you seem down.
0: down이라고 계속 그 뭐 그대로 down 할 수 있어요.
1: Yeah. You seem down.
0: You seem down 또는 좀 고급스럽게 you seem a little down. 조금 우울하거나 뭐 조금 기분이나 뭐
1: 보여.
0: 에너지가 뭐 down 보이면 you seem a little down.
1: You seem a little down.
0: 아니면 yeah. 그 미국 발음으로 a little.
1: A little. A little down.
0: You seem a little down. You seem down. Is everything
1: okay?
0: You seem
1: okay? down. Yeah. 그 노래 가사에 보면 blue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우울할 때. 그 이럴 때도 쓸 수 있어. You seem a blue. 이렇게
0: 쓰. You seem blue.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blue라는 말이 노래 가사에 자주 쓰는 편이지만
1: 네.
0: 대화할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Are you blue? You seem blue. 그거는
1: 좀 이상해.
0: 뭐 이상하다.
1: 좀 이상. 네. 아예 왜 이러지?
0: 예술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뭐 블루라고 그 상상해 보면 뭐 어두운 밤이나 뭐 그냥 기분 안 좋은데 바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이상하다.
1: 네, 이상하구나.
0: You seem blue. 뭐? 예? 나 절대 블루는 아니거든. 나 셀틱거든. 아, okay. So let's 한번 따라해 봅시다. Are you okay?
1: Are you okay?
0: Is something wrong?
1: Is something wrong?
0: You seem a little down.
1: You seem a little down.
0: 아, 그리고 세 가지 바로 뚝뚝뚝 하면 완전 와 돌봐주는 느낌이에요.
1: 아,
0: 네. 잘했어요. 자, do you have another song for us, TJ 씨?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To Be With You를 했으니까 네. 또 우리나라의 또 사랑 고백송 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이 노래 좋아요. 준비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0: 뷰티풀 티제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Thank you to TJ Shee. Good times.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for another fun episode of that. Up next, Zendaya and Zac Efron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향을 향으로 덮을 수 있다.
1: 와우.
0: 프루스트 또한 프루스트로 덮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크런처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아 정말 농담 아니고.
1: 와이프분도 아시죠?
0: 아마 모를 거예요.
1: 이거 보시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2: Okay, so he's getting married, like he said, next April. And his wife-to-be actually liked the smell of violet as well. So you can forget old, I guess, memories with new memories and new scents as well. So crunchers, if you have a memory that is reminded because of a certain scent, you can always cover it and cover it up with a new memory, with a new person.
0: 그래서 이제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소중한 하나의 향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를.
2: 아, 네. 그러게요. All right, so do not waste any sort of scent or forget any good scent because of one particular person that you had met in the past is what he said.
0: Like me.
2: Like him. Oh my gosh, that is quite a funny story. Thank you for sharing that. All right, well, just as food preferences, you know, vary from like country to country, I imagine fragrances and scents preferences can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too. If you've noticed any difference, is there any difference like between countries?
0: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2: Oh.
0: 국가마다 다르다. 취향이 mm-hmm.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2: Right, right.
0: 제 생각에 just my opinion.
2: 네.
0: 문화. 문화적 차이가 좀 더 크다.
2: 아, 그러니까 단순 취향보다는
0: 뭐 국가 때문이다. 어떤 지역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장소, 퍼블릭한 곳에 가면 배려해요. 아, 우리는 리스펙하니까.
2: 그렇죠.
0: 근데 그래서 좀 얕게 뿌려요.
2: 맞아요.
0: 좀 옅게.
2: 네. 근데 이제 So in Korea,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we are quite considerate towards other people. We think about others. So we don't spray too strong scents when we do apply perfumes. But it's quite different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0: 네. 반면에 이제 스페니시 남미 쪽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또 엔트레노즈 준비하다 보니까 스페니시 향수 브랜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스파시한 것도 많고 오리엔탈한 것도 많고 바닐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And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they spray stronger scent perfumes. Like they have a lot of spiciness as well. Very strong compared to the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 Interesting. So it's like the cultural difference then, I guess. Not so much the
0: Just preference. My opinion.
2: Okay, that's Vincent's opinion.
0: 네네.
2: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move on to some talks on ingredients now. What kinds of ingredients, I guess, are more trendy here in Korea then?
0: 한국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2: 네네. 향들? 아, Scents? Not, yeah.
0: 요즘은 이제 한국 젠지, 이제 제너레이션들이 자기 거를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좀 뿌린 듯 안 뿌리는 머스키한 거, 플로럴한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스파이시한 거, 오리엔탈한 거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네네. So these days, the younger generation are quite expressive and individualistic as well. So they like expressing themselves in more vivid ways. So they prefer like spiciness and stronger scents over musky and floral, which were more subtle scents that we used to enjoy back in the past. 아,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강한 향으로 약간 트렌드가
0: 전체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애초에 향수 자체가 매니아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만 향수를 쓰거든요. 그 한두 명을 또 10명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또 세네 명 정도가 진취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Okay. So the world of perfume, it's for like maniacs. They have people who are really into perfumes. And around you, not everyone uses perfumes, right? Only one or two. And even within that one or two, a few are becoming more expressive when it comes to fragrances. All right. Well, 네. really moving on to ingredients now.
0: 네.
2: What kinds of ingredients are typically used to make perfume?
0: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천연향료, 내추럴, 정말 자연에서 온 친구도 있고 반면에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케미컬 이렇게 두 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네. So you can categorize it into two big categories. Natural ingredients and you would say raw like chemical ingredients or materials would be the typical ingredients used to make a perfume. Okay, then if a perfume smells like, I guess, lemon, it could contain real

0: lemon if it's natural ingredient, right?
1: 정확하게는 네. 레몬이 들어갔다가 네. 아니라 레몬 껍질이 들어갔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연재료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네. 천연재료는 각 원물마다 향기가 많은 곳에 추출을 해요.
0: 네. 아, okay. So when it comes to lemon, you don't actually use the liquid from the lemon, but you extract it from the skin of the lemon. And you would get natural ingredients for fragrances in parts that have a lot of smell.
1: 그래가지고 이제 꽃 같은 경우는 꽃잎이나 네. 뭐 줄기 네. 뭐 이런 거고 허브 같은 경우는 뿌리 나무도 이제 껍질 아니면 심재라 그래서 나무 안에 부드러운 하트우드가 있어요. 아. 거기서 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0: 아. 네. And depending on the natural ingredients for flowers, for example, you would get it from the petals or the stem. And for trees, not only the bark, but also the heartwood, like the soft side within the tree branch is what they use to extract the smell. Oh, okay. So those are natural ingredients, 네. I guess. All right. Then beyond familiar scents like flowers and fruits, can you recreate, I guess, unusual smells like the rain or even fried chicken?
1: Fried chicken. Interesting. We can do that.
0: Okay.
1: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쉽습니다.
0: Oh, it's 어렵게 easier. 생각한,
1: 왜냐하면 oh. 향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뇌가 해요. 네. 그중에서도 네. 편도체, 해마가 해요. 편도체는 감정,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데요. 네.
0: Alright, so the brain is in charge of the sense of smell, right? The amygdala is in charge of feelings and the hippocampus is in charge of memory. And those two parts are activated when you smell something.
1: 그래서 그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네. 이 향을 맡고 이게 치킨 향입니까? 네. 이걸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프라이드 치킨 향이야 했을 때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다. 기억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0: 정말 주관적이네요.
1: 정말 주관적이.
0: 사바사.
1: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죠. 네. 네. 향수는 절대적인 주관주의 안에서 움직이니까. 네.
0: Okay, so it really depends on the person's memory and their feelings. So there's no one right answer for a certain scent. Even though you created a scent thinking, oh, this is fried chicken, if you make the other person try and smell it and they say, oh, it's not quite fried chicken, then it is not fried chicken. You know, so there's no one objective answer when it comes to smells and scents, and it's always quite subjective depending on the person.
1: 그렇네. 또 하나만 네네, 얘기하면은
0: 네.
1: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 사람의 기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적인 걸 얘기를 좀 하자면
0: 네네.
1: 무화과 피그가 네.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천연이 없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인류 역사상 만든 적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사람들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기억과 감정을 이건 무화과야 라고 무화과도 그렇고 수박, 청포도 되게 많습니다.
0: Okay, so for example, fig, it doesn't have any natural ingredient. You can't get like natural materials from that. It's made artificially. And we only teach people saying that, you know what, this is the smell of fig. But it was never created in history before. And many other ingredients are just like that. And now I think about it, when some products, when they say it's like fig, then I'm like, was this the smell of fig? 뭔가 무화과의 향이라고 하는 제품을 쓸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아는 무화과가 맞나 싶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화과인가 보다 제품에 쓰이면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예, 학습됐네요. 조금.
1: 그래서 피그가 브랜드마다 다르다.
0: 예, 그러니까요.
1: 뭐 딥티크의 필로시코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네. 피코디 아마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크런처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고로 내가 원하는 무화과 있어요? 그럼 거기 브랜드 가시라.
0: 아, 내가 원하는 네네. 향을 만드는 브랜드로.
1: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mute fruit이라 그래요. 소리 없는 과일이다.
0: Mute fruit. Oh, okay. And we call like fig mute fruit. And fig can be expressed, the smell of it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brand. So if you prefer a certain scent, then you would go find that brand, you know. So it's quite subjective and that's how it works, the world of scents for some fruits like fig, which are called mute fruits.
1: Yes.
0: Oh, okay. All right, interesting. Now, for someone who knows little, could you introduce the main, I guess, fragrance families and what makes each one different?
1: 계열. 네. 특징 이런 거 말씀해 네, 네, 네. 주신 건데 사실 요거는 네. 요즘 AI가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 체감상 한국에서는 네. 이제 좀 중학생들도 이제는 알려면 알 수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네. 조금 더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리자면
0: 좋습니다. So these days you can actually ask this to AI and they would tell you in quite a very detailed manner, and even like middle school students know this much information. So Binson is going to tell us something a little more realistic and some better information for us.
1: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지 마라. 아. 온라인으로 향수를 사는 거는 네. 재구매일 때만.
0: 재구입. 네. 처음부터는 사지 마라.
1: 네네네.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쵸. 제일 중요해요. Unvisual. 네네. 때문에
0: Invisible.
1: Invisible. 이렇게 해서 꼭 내가 가서 맡아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 때는 재구매.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하다가 써봤는데 냄새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루트 넘버라 그래서 네. 와인처럼 제작 연도에 따라서 포뮬러가 좀 변경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또 다시 가서 맡아봐야 됩니다.
0: 아. 네. Okay, so don't buy perfume online is what he said. Only if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buy and you're buying it for the second time, you can buy it online. But other than that, don't buy a perfume for the first time online because you can't see it, right? You have to smell it and feel it for yourself in person. So do that. And if you did buy it again, but the smell seemed to have changed, then that's when you have to go in person again and check because just like wine, depending on the year of when the fragrance or the perfume was created, the smell could change. They have their root number, so it could change depending on when they were made. So be mindful of that as well. All right, some good tips and information there. Yeah.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Well,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mells in the world, right, Vincent? How many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do you actually work with yourself?
1: Depends on client choice. 클라이언트가 컨펌을 내리면 더 이상 안 맡아도 돼요. 아. 그래서 뭐 한 번에 원큐에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만약에 네. 아니다 계속 no 이러면
0: 더 많이
1: 맡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2, 3회 정도 이제 포뮬러를 변경하면 네. 대부분 다 오케이를 하시죠.
0: 아, okay. So it really depends on the client, like he said. If they say okay, then you don't have to work with any more fragrances. We call it formula, not recipe, for the mix of scents that you use for a perfume. And if the client says, oh, I like this formula, then that's it. You don't have to use any other different fragrances for that. Okay, the world of fragrances, it is quite new and interesting. But we'll continue the story after a quick music break. Let's take a listen to our second song. Here is Perfume by NCT's 도재정.

0: least 네. 최소가 3 hours.
1: Yes. At least 3 hours.
2: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향수를 향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2: 그게 아니에요. 향수는 정확하게 네. 말하면 향을 머금은 시간을 사는 거지 향을 사는 게
1: 멋있다.
2: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네. 사람들은 네네네. 향수를 향을 산다 생각해서 아~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향수를 사요. 우리는 효율의 민족이니까 빨리빨리
1: 그쵸.
2: 해야 돼.
1: 빨리빨리. 아이고 괜찮다. 사.
2: 그렇죠. 근데 이 향수의 시간은 3시간이고 네. 뭐 이 향수는 30분일 수가 이런데 아~ 이 개념을 좀 바꾸면 향수한테 도움이 된다.
1: 아, 오케이.
2: 향수를 살 때는 향도 체크해야 네. 되지만 시간도 체크해야 된다.
1: So we often forget, especially Koreans, because we are the 빨리빨리, quickly culture people, right?
2: 빨리빨리라고 해도
1: 아실 거예요. I'm sure you know cultures. Okay, okay. But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when you buy a perfume. It's all about the time as well. You're not buying the smell or the fragrance, but you're buying the time that is mixed with that particular sc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est it for at least 3 hours. And so we have to sort of change the perception that we have towards perfumes. It's not just about the scent, but it's also about the time as well, the lingering time. All right.
2: Yeah.
1: Okay. Well, you know what? Then let's try smelling some of the fragrances
2: 네, 네, 네, 네.
1: here. What is the first fragrance that you're going to make me smell using the method you just taught us? 첫 번째.
2: 수선화부터 해볼까요?
1: 오, 좋습니다. Okay. We're going to test... It's not natural. Okay. It's a type of flower. 수선화. Mute flower. Oh, okay. All right. This is not natural fragrance, but he just dipped it into that extract with this strip of paper, and I'm going to try and smell it. Do I just smell it like this?
2: Yeah.
1: Can I shake it? No shake?
2: Like this.
1: Okay, okay. Not too much. Okay. Just move it a little bit. Ah, okay, okay. And hold it at the very edge of the strip of paper. And don't shake it too much. Maybe just... Mmm.
2: It's good? Very soft.
1: It's very soft and soapy and shampoo-like.
2: Yes.
1: Yeah.
2: 샴푸에도 이 케미컬이 들어갑니다.
1: 그죠?
2: 일부 제품에서 많이 씁니다.
1: 어, 제 네. 샴푸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예민하신데요?
1: 어, 그래요? Oh, yeah. It smells like shampoo. Like, he said it's often used in different shampoo products. Mm-hmm. I can smell. It's very soapy. All right. We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is scent then? 네. 이 향의 특징이 그럼 뭐죠? 저는 이제 아, 그대로예요?
2: 비누 같고 머스키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
1: 아, 네네네. okay. So what I said was correct. It's quite soapy. It's musky and you can often smell it in shampoo products. That w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mute flower.
2: 네.
1: Okay. And shall we try the next one?
2: 이제 비싼 거. 아까
1: okay.
2: 말했던.
1: This is the expensive
2: this
1: one.
2: This one is expensive.
1: 네, 12,000원?
2: 네네네.
1: So one droplet
2: 네네네.
1: is 12,000 won. Okay. Is this a natural,
2: natural
1: material? Okay. Natural. I'm going to smell it. Oh. It smells like wood.
2: 나무.
1: 네. 풀내 같은
2: 맞아요,
1: 게 나네요. Like some sort of plant.
2: 아무튼 진짜 예민하시긴 한 것 같아요.
1: 뭐.
2: 왜냐면 네.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앱솔루트라는 게 있어요.
1: 아, 네.
2: 향료는 이제 오일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는데 네. 앱솔루트는 째로 녹여 버려요.
1: 아.
2: 근데 얘가 자스민 만들 때 막 네. 이제 뭐 꽃의 뿌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나무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요.
1: 아, 뿌리 같은 게 같이.
2: 근데 그거를 캐치한다? 그건 좀 괜찮다.
1: 오, 자스민이었군요, 근데.
2: 자스민입니다. 네.
1: So this is an absolute extract of jasmine. And I smelled some woody smell in it because the root of the jasmine flower could have gotten into it when they were making this absolute extract.
2: 자스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1: 아,
2: 향수라던가
1: 네.
2: 뭐 말씀하셨던 뭐 샴푸도 들어가고 네. 핸드워시, 핸드크림 정말 많이 씁니다.
1: 그러게 핸드워시.
2: 네네네.
1: 핸드워시 많이 씁니다.
2: 근데 이 앱솔루트는 못 씁니다.
1: 그러겠네요.
2: 저가
1: 비싸서.
2: 제품은. 네네네네.
1: Alright. You can use the scent of jasmine in different products, hand washes, shampoos, whatnot. And we use it a lot here in Korea too. But not this particular extract because it's expensive. 네. Like he said, one droplet is 12,000 Korean won.
2: 네.
1: Alright. So that was the second one.
2: 이제 마지막인데.
1: And the third one. 네.
2: 네. 제가 퀘스천을 하나 딱 드리면
1: okay.
2: 요거 맞고서 네.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한번
1: 어떤 장소요?
2: 장소를 한번 말씀.
1: Okay, so after smelling this, Vincent asked me, which

0: location comes up to mind. What place? Okay, I'm going to smell the third one. Oh.
1: It's okay. It's
0: 초콜릿
1: okay.
0: 향 아니에요?
1: 초콜릿?
0: 네.
1: Oh, interesting.
2: This is not a chocolate. This is clove.
0: 술 냄새도 나요.
2: 이거를 클로브라 그래요.
0: 클로브요?
2: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향인데 아. 제가 왜 장소를 물어봤냐면 네. 이거를 맡고서 치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왜냐면
0: 그렇구나.
2: 옛날에 치과 약재에 들어갔던 향입니다.
0: 신기하다. 저는 치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2: 아 그래요? 네. 치과 냄새.
0: 초콜릿. 네.
2: 초콜릿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그런 맛이 나는지
0: 술 들어간
2: 궁금한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Anyway, so 네. he actually expected me to say the dental hospital becaus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use this smell in one of their products. And many old people, like older generations, when they smell this, they would b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2: 그래서 아까 프루스트 페노메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생 이제 초반 분들은 치과 가면 요 냄새가 났잖아요.
0: 아~
2: 그래서 이 냄새가 들어간 걸 싫어해요.
0: 그러게요.
2: 그 공포감, 치과. 이 향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네.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에 들어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0: 오, 네. Okay. And these are used for like medicine, medicinal products. And so people with that memory, that Proust phenomenon, right? When you are reminded of some places, situations through scent, the people who smell this are reminded of dental hospitals, so they don't quite like it. Because, yeah, who likes a dental hospital?
2: 맞아요. 그래서 소량만 넣습니다.
0: 아, 어쨌거나 그렇게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2: 썩 좋죠. 이게 스파이시한 친구인데 네. 여러 이 클로버 같은 스파이시한 친구는 소량만,
0: 소량만
2: 넣어서
0: 네,
2: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네.
0: So it's quite spicy as well. And if you want to use this, you have to use only a little bit of it. Not too much. Not too pleasant.
2: 이런 뉘앙스 차이가 향수의 고급성을 살립니다.
0: 아, 약간 나는 그
2: 조향은 한 방울 싸움이거든요. 이 한 방울 클로브를 넣냐 마냐에 따라서 이 향수가 상품이냐 네. 하품이냐가 정해집니다.
0: So when it comes to perfumes and fragrances, it depends on just one droplet. So with this clove as well, you have to only add one little drop, and that would make a perfume expensive or cheap. So it's all about that one drop. Droplet.
2: 네.
0: Oh, okay. So we did try and smell three of these different smells. I like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The third one, it wasn't too.
2: Okay.
0: Yeah. I mean, it wasn't my type. But then I guess if you add a little bit of it to something else, then it could make it smell a little more expensive. But perfume can smell different when you first spray it mm-hmm. and later on as time goes by. You said time is really important too, right?
2: Right.
0: Why is it that, like that?
2: 왜 시간이
0: 네 흐름에 향이 변하냐. 좀 변하는 느낌.
2: 탑미들 베이스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탑은 첫 향, 미들은 중간 향, 베이스는 끝 향입니다.
0: 네, 네. 네. So there are layers to perfumes, and the top layer is the smell that you would smell first. And those layers, when they go away after time, then only the bottom layer would be left.
2: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0: 네.
2: 사람마다 이렇게 캐릭터도 다르고 하잖아요. 성격
0: 네.
2: 다르고 이런
0: 네.
2: 것처럼 향료도 네. 시간이 달라요.
0: 아.
2: 얘네들이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CHO가
0: 네, 네. 네.
2: 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엄청 복잡해. 뭐 증기압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0: 네, 네.
2: 오래 가냐가 과학적인 그런 게 많아서
0: 아. 어쨌건 화학적인
2: 그렇죠. 케미컬적인 네. 네. 그런
0: All right.
2: 이유로.
0: So there is all this chemistry involved behind perfumes, and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smell different as time goes by. And it's all about the carbon, hydrogen, oxygen involved in these different ingredients of a perfume as well. And so, yeah, all the chemistry and science behind it.
2: 그래서 향을 오래 맡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탑은 30분이면 끝나요.
0: 네.
2: 미드는 한 3시간,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주도 가요.
0: 아, 진짜요?
2: 뭐 모든 머스크는 원래 사실 2주 가요. 우리가 아. 그걸 적응할 뿐.
0: 아.
2: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탑만 시향하고
0: 맞아요.
2: 그냥 빨리 그냥 30분만 딱 맡고 끝내니까 이후에 집 가면 향이 변했다. 향이 변질됐다.
0: 향이 아닌데 이렇게
2: CS를 하는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하나의 향수는 세 가지 파트예요.
0: 오케이.
2: 네, 향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네네. 거죠. 네.
0: So like he said, perfumes always have three parts, the top, middle, and base. And Koreans, like he said again, they only think about the top smell. And so they make choices, decisions of buying a perfume right away. But you have to take time to take a smell to really sense the middle and the base notes as well. And sometimes the base notes, they last for even 2 weeks. The top only disappears after 30 minutes, which is why you have to take time when you choose a perfume.
2: All 맞습니다.
0: Right.
2: 네.
0: Oh, 네. Well, even when two people wear the exact same perfume, two people, it might last all day on one person, but fade quickly on the other. Why is that? 같은 향수를
2: 네, 네, 네, 네. 네. 차이가 왜 나요?
0: 네, 사람마다 또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2: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There are a lot of reasons.
2: 네. 체온도 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체온이 높아요.
0: 네.
2: 그러니까 향수가 빨리 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빨라져요.
0: 그렇겠네요.
2: 네.
0: So first of all, body temperature. So for men, on average, their body temperature is higher than women. So the perfume, the scent will disappear more quickly than when it's applied on women.
2: 그리고 옷에 뿌리냐, 피부에 뿌리냐, 이것도 또 달라요. 피부에 뿌리면 아까 말했던 그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지속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옷은 그나마 좀 덜해요.
0: 아.
2: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크런처 분들이
0: 네.
2: 내가 이제 겨울에 외투를 입어요. 외투에 향수 뿌려요. 그다음 네. 옷에 걸어놓은 거예요.
0: 네, 네.
2: 그 거기 거는 것에
0: 네.
2: 3일 동안가.
0: 오, 와우.
2: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향수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래서 다. 네.
0: 아. And so it also applies, I mean, depends on where you apply it too. If you apply it on your skin because of body temperature, it could disappear more quickly. But if you apply it on your clothes, fabric, cotton, whatnot, then it could last longer. And I'm sure some of you crunchers have experienced it yourself too. Like in winter, if you spray perfume on your winter coat and hang it on the hanger, it might last for like 3 days or even longer.
2: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손목, 손등에 뿌리니까 지속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0: 아,
2: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들이 손목과 손등에 향수를 뿌려요. 그게
0: 맞아요.
2: 제스처 많아서 그래요. 제스처 많으면 향이 잘 퍼진다고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가요.
0: 네.
2: 보통 아마 8번 갈 거예요, 하루에. 손 닦잖아요.
0: 네. 아, 그럼요.
2: 지워지잖아요.
0: 아.
2: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를 뿌리는 포인트, 그 부위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요 정도? 네.
0: And it also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body you spray it. Often people would think you spray it on your wrist, right? Or behind your neck. That's because you move that a lot, those parts. And you believe that the scent will, I guess it will smell better because you moved a lot. But every day you would wash your hands and that would clear away the perfume that you have applied on the wrist as well. So depending on which body part you sprayed it on, that also determines how long a perfume smell lasts on a person. All
2: 네,
0: right.
2: 맞습니다.
0: Oh, interesting.
2: 네.
0: Hmm. Well, now that we've tried, I guess, all three of these fragrances
2: 네.
0: earlier, I would say my favorite was
2: expensive one?
0: The middle one.
2: middle.
0: Yeah, the okay. expensive one.
2: Okay, okay.
0: The expensive one, Jasmine. To be honest, I like the first one too, but I think that's like just the first sort of top, I guess, note. But the second one, the most expensive one, I really liked it because I think it has a deeper sort of smell. Deeper, like
2: deeper.
0: Yeah, deep. It's like 뭔가 deep.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 들어가면 될까요? All right. Well, could you tell, I guess, anything about my fragrance preferences just from that one choice?
2: 조금 더 맞긴 해야죠.
0: 그죠.
2: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0: 네.
2: 삼겹살에서 떠오르면 좋습니다.
0: Oh, okay. You have to smell a little more, and 네. the example would 네. be 삼겹살.
2: 삼겹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뭐 쌈장에 찍어 먹 네. 여러 소스가 있잖아요.
0: 네,
2: 참기름
0: 네.
2: 뭐 이런 것처럼
0: 네.
2: 쌈장 찍어 먹는 사람은 삼겹살 항상 그거 먹어요.
0: 네.
2: 근데 참기름에 절대 안 찍어 먹고.
0: 아 맞아요.
2: 그러면 삼겹살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자스민이랑
0: 네.
2: 다른 걸 어떤 거 섞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클로버를 섞으면
0: 아 그렇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많이 맡아봐야 된다. 여러 조합들을.
0: 네. All right. So you can't tell your preference just by smelling these three. You have to smell it multiple times. Also smell it when it's mixed with something else. Although I like that most expensive smell, the jasmine absolute, if I mix it, if they mix it with the clove, the third one that I smelled, then it could smell different, which is why you have to try and

0: sense all these different mixes and combinations before you get to know your preference.
1: 네.
0: All right, interesting. Well, how do all these different fragrance ingredients actually come together then to become a perfume?
2: 일단 클라이언트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0: 아.
2: 내가 만약 회사 소속이라면
0: 네.
2: 근데 저는 이제 독립 조향사라
0: 아, 네.
2: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0: 아,
2: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 네. So if you're a company, you have to listen to your client, what they ask for. But because Benson, he is an individual perfumer, then he sort of goes with his own sort of style.
2: 그래서 그 다음에는 취지대로
0: 네.
2: 향료를 고른 다음에 블렌딩하고 법규를 확인합니다.
0: 어.
2: 국가마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게
0: 네.
2: 멕시코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0: 그렇겠네요.
2: 네.
0: And you have to check the regulations as well. In Korea, it might not work, but in Latin America, it might work. Things like that. So depending on the country, they have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So you have to check that while making different fragrance, using fragrances to make different perfumes.
2: 네.
0: All right. You know what? I want to talk so much more about scents. 더 많은 얘기를
2: 네네네네.
0: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2: 그러니까요.
0: 다 되어서 it's already
2: 네네.
0: time to wrap up, guys.
2: 네네.
0: All right. So I got to, I guess, explore the different scents, and I think I can describe them a little better. You know, after learning it from you,
2: 네.
0: 이제 배운 덕분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오, 향을 말할 수 있지 않게
2: 있고.
0: 된다
2: 예,
0: 싶긴 한데. All right. Well, how was our time?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2: 사실 생방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0: 그쵸.
2: 또 너무 잘해주셔서
0: 아,
2: 진행을 너무
0: 아닙니다.
2: 잘해서 제가 긴장을 전혀 안 하고
0: 어허.
2: 편하게 팔을 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0: 다행이네요.
2: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지금 통역을 좀 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2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부.
2: 그때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도 충분히 잘해주셨고 너무 그쵸. 즐거웠어요.
2: 네네네.
0: 네. Alright, so he enjoyed it a lot. Next time he will learn better English and he would do it, say everything in English so that I don't have to interpret. But anyhow, it was a great time with us today. And he would do better next time. We do have next week waiting for us, so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Here is 꽃향기, The Scent of Flower by 최진혁.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Yeah.
0: All right, keep
2: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go Bangsung.
2: The sea is the future of tomorrow. The young people's challenge is the future of the country. The dream of everyone starts with the first ocean city of Busan, Busan, Ulsan, Gyeongnam. Busan, Ulsan, Gyeongnam Broadcasting Cooperative.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The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롤롤롤롤롤루루.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정영.
5: 어, 허니, 하이.
4: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5: 어, 허니,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4: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에요.
5: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4: 그럼 오늘 333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5: Oh, hone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Feeling weather? 어,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5: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어, 뭐야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5: Oh, no. I think,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4: 어,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어, 뭐야,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어,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아, 신나.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요?
6: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6: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6: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5: 저기요.
7: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0: 네.
1: 아 진짜 저는 이 부스터도 보고 싶었고 아 이 미운정도 정이라고 민선 배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0: 아 누구죠?
1: 아 저요?
0: 아까 이 이름 뭐였죠?
1: 아 방금 제가 부산의 갈매기 부산의 소통 갈매기 지켜내고 있는 북입니다.
0: 아니 북이? 이 이름 뭐가 좀 어색한데? I thought we were getting 북한이 from now on. 근데 우리 북한의 말 막 계속 했잖아요 우리. 아 근데 북이 I'll admit it's nice kind of having you back. We did miss you. 너무 오래 안 보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1: 이제 그 샤인 한숨이 약간 진정성이 확 떨어지는데요. 아이 섭섭해 섭섭해. 나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이 맛있는 것도 잘 이렇게 못 먹고 좋은 장소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서 허, 우리 부스테랑 이 민선배랑 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0: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잘도 했습니다.
1: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여러분의 이브닝 여고 친구.
0: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1: 방치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어마부 소통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월요일 스타 북입니다. 자, 북한 인사하자. 안녕.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1: English.
0: 일단 우리 방송 타이틀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북이.
1: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선배, 제가 아무리 조리지만 네. 가볍게 까먹을 정도로 엄청한 갈매기 아닙니다.
0: 네, 일단 북이 여기 방송국 어딘지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1: 아,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어요. 늦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북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It's been forever. 많이 바빴죠?
1: 그러니까요. 원래라면은 네. 저번주만 제가 못 나오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또 이 북한... 아우! 그대로 일정이 바뀌면서 네. 급하게 못 나오게 됐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 새로 제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내려고 하는 거 제가
0: 아니
1: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 갑자기 생긴 이 상어 한 마리 때문에 이 부산시 소통 캐릭터의 스케줄이 거의 3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엎어졌는지 저희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보기.
1: 거의 뭐 왔다 갔다 했죠.
0: 네.
1: 이게 북이의 일정인데. 북한인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라 해야 되나?
0: 네.
1: 내가 북한인지 북인지 헷갈릴 정도로
0: 어떻게 보면 그럼 북이가 북한이의 뭐 매니저였나? 스태프였나?
1: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 북한이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네. 괜찮지 않을까?
0: 북이가 북한이 탈을 쓰고 다녔다.
1: 그렇죠. 아 실제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0: 네.
1: 그 북이가 상어 탈을 쓰고 같이 활동해 달라.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솔깃한 거라면서 내가 추릅추릅 좀 이렇게 침을 한번 흘렸습니다.
0: 근데 그래서 우리 방송 전에요. 일단 북이에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뭐라 그러지? existence가 한국말로 뭐죠?
1: existence?
0: 네, existence. 네.
1: 부장님 뭐죠?
0: 존재감.
1: 아, 존재감.
0: 존재감을 혹시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그 굿땡 이 search engine 들어가서요.
1: 어디 있는지.
0: 일단 부산치고요.
1: 부산치고
0: 그다음에 부자를 쳤거든요.
1: 부자요?
0: 네.
1: 과연
0: 북이 나왔게 안 나왔게요. 일단 top 6 results에서 나왔게 안 나왔게요.
1: top 6에는 근데 나왔지.
0: 아이고. 일단 먼저
1: 설마 6에 있나요?
0: top 1은 부산?
1: 부산?
0: 북항 나왔고요.
1: 북항.
0: 네, 북항. 그다음에 number 2.
1: number 2?
0: 부산?
1: 부산?
0: 북구 나왔고요.
1: 북구.
0: 그다음에 number 3.
1: number 3?
0: 부산?
1: 불꽃축제
0: 나왔고요.
1: 불꽃축제 그다음에 멋있지.
0: 네, number 4 부산 북구청 나왔고요. 그다음에 number
1: 5.
0: 5. top 5인데요. Sorry, not top 6, top 5. top 5 부산 북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top 5까지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1: 일단 북항이
0: 인형이 he rolled off.
1: 북항아.
0: He rolled off the desk. 네, 보니까 북이가 일부러 made him roll off.
1: 충격이
0: 네.
1: 약간 화면 좀 사라질게요. 옆.
0: 네, 일단 북이
1: 어디야?
0: 그냥 전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
1: 어디지?
0: 이렇게 리스트를 읽었거든요. 지금 기분 어때요?
1: 약간 착잡한 게 민선배 저 기억나죠?
0: 네.
1: 항상 이거 저희 그거 시그널 녹음할 때
0: 네.
1: 북이 검색해도 안 나온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올해 드디어 북이를 검색하면 나오게 내가
0: 네.
1: 그래도 5년을 노력한 걸
0: 야.
1: 북한이가 한 달 만에 You know, 나의 혼혈의 노력을 부가.
0: 북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Just to make it clear. 북이 not laughing. 웃는 거 아니에요. 우는 겁니다.
1: 전 아까 느꼈습니다.
0: 네.
1: 그 시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0: 네.
1: 운과 어떤 그런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된다. 하지만 북이는 대기 만성형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부풀은 갈매기 몸만큼 열심히 하자.
0: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빠졌어요? Why is your voice shaky, 북이?
1: 이 선배.
0: 네.
1: 저 오래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나 원래 오래병 몰랐잖아.
0: 그쵸. 근데 북이 저희는 보고 싶었어요. We missed you here at All Star English. 왜 이렇게 안 못 믿죠?
1: 민정배.
0: 네.
1: 방금 우리 오프닝 할 때
0: 네.
1: 전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0: 아니요.
1: 아 그리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다른 분들은 북이 오랜만이야. 피디님들도 막 북이야 꼭 와야 되는데 민정배 앉아가지고 왔어?
0: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1: 요 와삼요?
0: 저 오랜만에 노트북 빨리 들어가서 1등 찍으려고 했는데. 부기가 들어오는 김에 집중을 못했어요. 네.
1: 근데 네. 1등이도 중요한 겁니까?
0: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1: 네.
0: 부기 보고 싶었어요.
1: 진짜요?
0: You know, they say that you tend to miss someone the most when you're enjoying a good meal on your own, or maybe visiting somewhere really nice.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뭐 혼자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곳에 갔을 때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제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어쩐지 민 선배 얼굴 언제 떠올랐는지 알아요?
0: 언제요?
1: 새우 과자 먹을 때마다.
0: 네?
1: 앙작하면서 이렇게 민선 잠깐 어디 민선이 약간 민선비를 씹어 먹는
0: 그쵸
1: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을 때
0: 그 민선비가... 새우 과자 피스 그 조각을 저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씹고 있었단 말이에요.
1: 그게 아니라 민선비 네. 오입니다 오입니다 맛있는 오케이. 거 먹어서 기분 좋아지니까
0: 네.
1: 민선배와 나눠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0: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그죠 아니 네.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 저녁 시간.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퇴근할 때
0: 그쵸?
1: 이 편안함과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던 그런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I miss you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0: 네.
1: 북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여러분 뭐 해소됐습니까?
1: 어떻게 다들 외로우셨죠?
0: Are you guys over your loneliness? Have you guys missed, you know, because we miss Boogie, is that all, you know, figured out now? 알려주세요. 샵 9050 pound 9050
1: 톡이나
0: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이게 해소됐는지 이 외로움 이 북이의 보고 싶음 이 해소됐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걸로 진짜 알 수 있어요 북이.
1: 아니면 혹시나 북항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북항이가 나오기를 약간 살짝 기대했다.
0: 네.
1: 그분들도 주소 남겨주시면 북이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1번 북이 하고 2번 북항이 지금부터 투표 보내주세요.
1: 큰일 났다.
0: 근데 또 보고 싶을 때 when the seasons change 계절이나 뭐 날씨가 갑자기 바뀔 때도 있잖아요.
1: 그쵸.
0: That cold breeze picks up or it starts raining. 근데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진짜 더웠죠 북이.
1: 맞아요. 근데 날씨 또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0: 아니 뭐 날씨 요정이 가을이 왔다 뭐 이제 날씨 추워진다 뭐 저 주말 동안 진짜 에어컨 full blast 켜고 있었어요. 완전 제일 세게 틀고 있었습니다.
1: 자 그럼 민 선배
0: yes.
1: 저 이제 거의 3주 못 봤잖아요.
0: 네.
1: 3주치 분노를 한 번에 날씨 요정한테 뽑아낼 예정입니다.
0: 일단 기다리세요. Wait, 오케이, alright? He'll be up here soon. 네.
1: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면은 약간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바뀌어서
0: 네.
1: 더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사진이나
0: 네.
1: 그 뭔가 그 추억 있는 사람과 함께 들었던 노래 듣거나 발견하면은 또 약간 그때 그 시로 돌아간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약간
0: 맞아.
1: 그치 그때 민선배
0: 네.
1: 그래서
0: 네. 맞아. 그럼 북이 What song brings back good memories for you? 혹시 북이는 뭐 노래가 나 이럴 때가 있었지라고 그런 뭐 노래 있습니까?
1: 이럴 때가 있었지 노래요?
0: 네.
1: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부산 갈매기 노래랑 또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뉴스에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이무진의 신호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은 그 아직 미성숙하고
0: 네.
1: 라이브에 벌벌 떨면서
0: 네.
1: 그 노래를 불렀던 그때가 약간 떠오릅니다.
0: 보고 싶다. 듣고 싶다.
1: 진짜 아찔했어요.
0: 이제 뭐 그때 부기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부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1: 어떤 그 에너지나 이제 파워풀함은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노련한가 어떤 능글능글한 사람이 될까. 이제는 뭐 생방송? 오케이 갑시다. 그때는 생방송이요?
0: 아유 이런 말 꺼내가지고 우리 낙지연이 부기.
1: 어디?
0: 오늘도 노래 한 곡 뽑아야지.
1: 자. 이번엔
0: 한 박자 쉬고
1: 민선배 투표 결과를 보고
0: 하겠지. 투표 계속 들어오고 있긴 했거든요.
1: 네네네. 가볍게 한번
0: 왠지 이거 하고 나서 1번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보기
1: 어 진짜요?
0: 네.
1: 1번 많이 들어오면 제가 간만에 신호등 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네 지금부터 1번만 1번만 보내주세요.
1: 눌러.
0: 네 보기 노래하는 거 듣고 싶으면요. 자 그러면 로퀵 이따 보기 왔잖아요.
1: 아 그쵸?
0: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라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각했을 거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아. 자 그럼 이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나 알아 이거 알아 하나
0: 자 보기
1: Long time no see.
0: 이것도 있습니다. Long time no see.
1: 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0: 오랜 시간 됐다 못 본 사이 뭐 그렇게 뜻을 되긴 되는데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It's been a minute.
1: It's been a minute?
0: 네, it's been a minute. 1분만 됐다고 너무 그렇게 직역하면 안 되죠. 이 1분이 아주 좀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 오,
0: it's been a minute.
1: It's been a minute.
0: 네. Or 이렇게 되죠. Oh, it's been forever. 진짜 오래 같으면요. It's been forever.
1: It's been forever.
0: 맞아요. 완전 오랜만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북이 왔잖아요. 아마 여기 방송국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아이고 이게 어. 누구야 라고
1: 진짜?
0: 네
1: 아이고만 내니 잘린 줄 알았다
0: 네. 이게 누구야 이것도 direct translation 영어로는요 well look who it is
1: oh, look who it is
0: look who it is oh boogie it's been so long
1: 오, 아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0: 네
1: oh, look it is
0: boogie
1: 어디
0: it's been forever
1: 아,
0: 네.
1: 오랜만입니다. 자, 떠드는 게 얼마만인지.
0: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재미있는 방송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북이 왔으니까 북이 원래 올 때 뭐 하는 줄 알죠?
1: 아,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0: Time for 북이 퀴즈.
1: 북이 퀴즈.
0: 야, 뭐였지?
1: 잠깐. 아.
0: 북이 소리 뭐였지?
1: 아, 잠깐만.
0: 월? 야, 야. 네, 아, 앙. 그지? 아, 그건 북향이고.
1: 앙요?
0: 네. 뭐지? 북이 소리 뭐였지?
1: 하, 참. 저 퇴근하겠습니다. 퀴즈들 기분이 아니야.
0: 아니, 우리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 한번 내주세요, 소리.
1: 아, 민선배 이거잖아. 북이 퀴즈 끼룩!
0: 맞다, 끼룩끼룩! 끼룩! 그렇죠, 갈매기들 끼룩끼룩하죠. 자, 오늘 퀴즈 어떻게 됩니까?
1: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노래
0: 아이고 북이 어깨 좀 얼리고요 방송하세요
1: 옛날 기억이 갑자기 띵하고 떠올리잖아요 아 그럴 때 그거 있잖아
0: 네.
1: 갑자기 아, 머릿속에 떠올랐어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런 뜻이란 영어 표현은 뭔가요
0: 자 여러분 자꾸 네가 떠올렸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Or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 네,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1: Popping?
0: Or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
1: Knocking.
0: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하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1: 오?
0: 소리로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힌트 드릴게요 북이도 잘한다
1: 아 그럼요
0: 불이 있는데 이 소리 어떻게 내지?
1: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튕겨서
0: 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 북이와 날씨 요정 시간입니다
1: 너무 써니!
0: 진짜 너무 써니하다.
1: 아, 네.
2: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주민 뭐예요? 방금 날씨 주민 내가 너무 무서운데요.
2: 원래
1: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2: 제 거만 항상 이렇게 좀 바뀌어요. 뒤늘.
0: 그게 보세요. 이렇게 주민하면서 아마 코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2: 네. 네, 여러분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왜 갑자기 또 더워졌냐.
0: 진짜 다시 여름입니다.
2: 질문 있을 거예요.
0: Hot.
2: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1: 어떤 목적이죠?
2: 북한에 안 가기 위해서. 원래 이제 상어들은요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지면은 빨리 가버리니까 조금 더 보고 싶어서.
0: 이거 팩트 들어갑니다.
2: 조금
0: Do sharks like hot water?
2: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해서.
1: 아 그럼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 숙동기들을 변경하려고 했던 제일 큰 우두머리가
2: 네?
1: 저짝이었구만.
2: 아 저는 한 2%밖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1: 아 네. 이거 내시오죠. 아 그
2: 맞나요? 근데 팩트 맞죠?
1: 팩트라고요?
0: 예. 일단 네 좀 따뜻한 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한 22도 정도 되는 물 선호한다고 하네요.
2: 딱 지금이에요. 지금.
1: 딱 지금이라고요?
2: 아, 북한이가 아마 조금 더

0: 오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 부기 인형이요 한동안 먼지가
1: 반갑다고?
0: 좀 많이 쌓였어요.
1: 쌓였다고요?
0: 오늘 좀 오랜만에 털었는데
1: 네.
0: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1: 3일 동안 받은 열을 한 번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냈지가.
2: 근데 우리 부스타분

0: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1: 저도
0: 하고,
1: 이거 기억하고 I remember this.
0: 내가 지금 3주 만에 들어왔는데 너무 더웠어.
1: 진짜.
2: 근데 이걸 인정할게요. 오늘 좀 더웠습니다.
0: 아,
2: 네, 이거
0: 오늘만?
2: 깔끔하게. 내일도 일단 들어봐 주세요. 네, 자 내일도요.
0: 내일은요?
2: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0: 어떤 걸 들으라는 거죠?
2: 여기에 변수가 더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0: 오, 네. 변수!
2: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6 degrees. 응? 내일은요, 화창한 날이 아니라 가벼운 비도 길게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습도도 90% 올라가죠?
2: 예, 그게 both warm and humid. 맞습니다. 습도 90% 이상.
0: 타임 미선배.
2: 네네네.
0: 그 날씨 우정이 문법을 잘못 빈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리즈를 깔면은 뭔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온다.
1: 그렇죠.
0: 괜찮을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더 덥고 비도 오고 습하고 오호 저기. 저 요정봉 세 개만 갖다 주세요. 부를 때까지 잡들이 좀 해야겠다.
2: 우정이
0: 잡들이 아니라 날씨 좀 잡들이 해야겠네.
2: 예, 저희가 이제 우정이 2년이 넘었다 보니까요. 저의 어법을 잘 아시네요.
0: 아,
2: 네.
0: 너무 화가 나요.
2: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0: 너무 네. 화가 나요.
2: 자,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때는 우산 잊지 마시고요.
0: 어?
2: 북한이 건강 소식도 간간히 챙길게요.
0: 아, 그거를 날씨 우정이 하고 있네요.
2: 하려고요.
1: 북한이 근황도 추가합시다.
2: 아, 그 북이 근황도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요.
0: 제 근황이요?
2: 낙지어른님, 날씨 조정 대실망.
0: 아,
2: 조금만 미안합니다. 네.
0: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 조정은 친구 영화 찍을 예정이거든요.
2: 그리고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있는데 for a good while. 이게 꽤 오랫동안, 한참 동안이란 뜻인데 예문으로 It will rain lightly for a good while tomorrow, so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when you head to work. 내일은 가벼운 비가 꽤 오랫동안 내릴 예정이니 출근길에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1: 제가 예문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네. 네, our listeners won't be trusting 날씨 오정 for a good while.
2: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0: 너무너무 궁금해요. 미세입니다. 여태까지 영어 배우면서 이렇게 궁금한 적 처음이야. 무슨 뜻이에요?
1: 그치.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 날씨 오정을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백진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날씨 오정님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룰루포님이 난료 때문에 가을이 안 와요. 가을이 안 옵니다. 날씨 오정 때문에.
2: 룰루포님 부산에 계시나요? 부산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0: 부산만 관할하고 있대요?
1: 자, 수고했습니다.
2: Bye.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렛츠고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소름이 BTS
1: 보기
0: 렛츠고
1: 부산시 서쪽 일대로 만족할 수 없다.
0: 네?
1: 글로벌 대체를 꿈꾸는 제목을 매기 보기에 글로벌 성장 대원전 어드벤처 프로젝트.
0: 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만 감에게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진짜 back to the basic입니다.
1: 에이요.
0: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 아, 처음부터요?

0: 무슨 상황인지 알죠, 보기?
1: 열심히 왜, 해야죠.
0: 왜 그런지 알죠?
1: 아니, 날 성장시켰어야지.
0: 일단 부장님, 저희 책임, 이것도 저희 책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북이가 그만큼 스타가 안 돼서 이 북항이한테 진 거잖아요.
1: 이게 민천배, 네. 영어를 배우기보다 네. 시수공원에서 헤엄 치료법을 먼저 배웠어요.
0: 그쵸 그쵸, 맞아요. 수영을 먼저 가르쳐야 됐어요.
1: 수영을 먼저 내가. 근데 갈매기인데 수영을 못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이거.
0: 갈매기 뜰 수 있잖아요. 물에 뜨지 않아요 갈매기들?
1: 네, 민천배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체질에 맡겨서 네. 물에 뜰 수는 있는데 털 말리는데 한 3일 걸리더라고요.
0: 왜냐면 북이 진짜 우리 이 코너를 통해 back to the basics 가야 됩니다. 북이 다시 일단 처음부터 다시 북이가 그 대스타 대만까지 가서 팬미팅하는 대스타로 만들어야 됩니다.
1: 어허!
0: 북 이거 봐세요. 지금 일단 북항이 근황을 제가 검색했거든요.
1: 아, 그걸 또 왜 검색한 거죠?
0: 아, 타이틀 뭐지? 헤드라인이 엄청 나와요. 상어 한 마리가 이 정도라니. 부산 최고 스타 된 북항이 근황. 네. 뭐 한 그날도 흑상어 북항이 인기. 공원 방문객 120만 명 돌파. 네. 북항이 뭐 북항이 북항이. 그래서 제가 아예 북이도 뉴스 떴겠지. 북이 근황 쳤습니다. 특별한 경험. 박신혜 둘째 출산 보름만 근황. 첫달 출산 김지영 부기 속 빠졌네.
1: 저기는 부기가 빠진 거잖아. 부기가 아니라. 아 근데 민섭이 나 좀 섭섭하다. 왜냐면 제가 네. 북항이 몇 번 찾아갔거든요.
0: 네.
1: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부기가 더 귀여워. 그래서 부기가 더 이뻐. 북항이 보긴 했는데 네. 부기가 더 좋아. 사진 한번 찍어주랬단 말이에요.
0: 그쵸 그쵸.
1: 사진 일단, 찍기면 이빨린 소리였을까요?
0: 현장에 가서 이 말을 들었었는데 근데 부기 현장보다 지금 인터넷이 파워가 더 힘세잖아요. 그래서 다시 back to the basics 갑니다. 부기 할 수 있어.
1: 아 할 수 있어.
0: 할 수 있어.
1: 올라가 보자.
0: 자 오늘의 미션은요.
1: 귀는 얇고 입은 가볍다. 부기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보기.
0: 수영 안 시키고요? 진짜 수영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1: 아니,
0: 부기.
1: 아니 우리 매일 힘들어 말리는 말.
0: 알겠습니다.
1: 아니, 네. 이유가 오랜만에 이 부기를 보니까 우리 부사분들께서 이 부기를 혹시나 아니겠지만 설마
0: 설마
1: 잊어버렸을까봐
0: 네.
1: 부기의 찐 성격 테스트를 한다고 작가님께서 각오하라고 했거든요.
0: 이 찐 성격을 알고 팬들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알고 보니까 네. 이 부기의 또 얼마나 이 성격이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한번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민선배
0: 네.
1: 좀 섭섭하다.
0: 왜요?
1: 나도 저기 그 캐릭터 대상 7관왕 하고 있을 때 기사 많이 났었는데
0: 네.
1: 그때는 여기서 언급 안 해줬잖아.
0: 맞아요. 근데 부기
1: 어디?
0: 그것도 그렇고 You've been skipping out on All-Star English for the past couple of weeks, right? 그리고 부기 들었죠? 곧 개편돼요 우리.
1: 개편?
0: 네. 개편이거든요.
1: 잠깐만 개편
0: 아니
1: 아니죠 아니죠.
0: You know how this looks, right? 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이걸 이해하는지 좀 위험성 좀 이해하겠죠, 북이.
1: 아 근데 민선배 저는 그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항이가 말을 하잖아요.
0: 네.
1: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0: 받을 수 있다고요?
1: 제가 바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0: 네.
1: 이게 편하게 활동하는 거지.
0: 그
1: 말하게 되는 순간 부기가 바로 진실의 방으로 끌고
0: 자 여러분 부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we're today we're gonna find out who you really are, 부기. So it's kind of like 뭐라 그러지? Aptitude test, right?
1: Aptitude?
0: 네, before we can decide if you're staying on the team. 와 오늘 좀 잔인하네요. 이걸 통과해야지 개편 북이랑 같이 한대요.
1: 진짜요?
0: 이거 작가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1: 작가님 그런 말 없었잖아요. 작가님 어디 갔어?
0: 그래서 북이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 북이.
1: 털어 북이.
0: 네, 자 우리 부사분들도 북이의 찐 성격이 어떤지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하는 내 성격 보내주시고요. 뭐 잘 삐진다, 뭐 화가 많다,
1: 아닙니다.
0: 등등.
1: 저는 화나는 걸 절대 모르는 갈매기입니다.
0: 네, 자 그럼 북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북이가 자기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1: 아 저요?
0: 네.
1: 저는 일단
0: honestly
1: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부기 솔직하게
1: 왕큼만큼 왕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부기 don't lie 진짜 honestly your true feelings 솔직하게
1: 아니 민선배 부기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남들이 귀여운 척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부기도 힘들어. 끼룩끼룩
0: 부장님 뭐 또

0: 좀 던질 거 없나요? 뭐 좀 던질 거 없을까? 뭐
1: 미점이랑 마주보고 아는 듯 다행이다. 근데 미점 내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0: 뭔데요?
1: 예전에 민선배가 이걸 열심히 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귀여우니까 민선배보다는 귀여울 수 있다. 해서 또 들고 왔거든요.
0: 여러분 그 김지영 배우의 그 쌈마요이죠. 네, 거기서 나오는 일단 이거 했는데 보기도 괜찮았어.
1: 그렇죠. 나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0: 근데 아마 부스트분들 제가 하는 것도 기억날 겁니다. 아니 나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1: 왜? 땡.
0: 땡. 왜 이렇게 조용해요?
1: 약간 종을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원래 좀 뭐 에어컨 소리도 들리는데 에어컨 소리도 안 들리네 갑자기.
1: 에어컨도 저쪽에도 눈치가 있구만. 갑자기 무음 모드로 바뀌었어요. 후딩 소리도 안 들리는 걸.
0: 자 알았어요 여러분. I'll stop. 오케이. Okay. Now, Boogie. Since this is All-Star English.
1: 아하. Uh-huh.
0: Boogie도 좀 이제 영어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지금 3주 만에 나와서 객관먹었는데요.
0: 네. 그러면 이거 방금 그 애교를 네, 그 김정 배우 애교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1: 영어로?
0: 네. 그만큼 민 선배가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어로 애교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1: 형은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잉글리시.
0: 네.
1: 아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어. 부기즈, not trying to execute. I was just on this way, but everybody says I'm acting cute. And 부기 so tired. 끼룩 끼룩.
0: 네 여러분 자 All-Star English의 개편 여러분 기대하세요. 뉴 페이스 나올 겁니다.
1: 제가 탈수고 나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상어 탈수고 나오겠습니다.
0: 근데 일단 괜찮았어요. 사실 영어는 괜찮았습니다.
1: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0: 영어는 애교, 괜찮았어요.
1: 아니 영어보다 애교가 더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귀여운 게 먼저인데.
0: 이거 속보 들어왔습니다.
1: 아, 속보는요?
0: 두둥님이 쌈 싸먹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거 제한테 보냈을 거예요. 왠지
1: 그게 아니었고 마늘과 네. 고추를 넣어서
0: 일단 부기 귀여웠어요. 인정
1: 진짜?
0: 인정하기 싫은데 귀여웠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개편 되는 거야?
0: 일단 보고요. 아직 테스트 시작도 안 했거든요. So before we start the first personality test, we're going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that you can use right away. 자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표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아.
0: 네, 완전 내 얘기야. 딱 나잖아. 이건 영어로요. That's so me. 따라하세요. That's so me.
1: That's so me.
0: Or this is literally me.
1: Oh, this is literally me.
0: 네, 세상에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Oh my goodness, that's so me.
1: Oh my goodness, that's so me.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격, 찐 성격 테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Boogie, are you ready?
1: I'm ready.
0: 네,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갈 건데요. 총 다섯 문항이고요. OX로 답해주면 됩니다, 부기. 자, OX 패들 있죠?
1: OX.
0: 앞에 패들 있죠, 부기? 보여요?
1: 잠시만요.
0: 네. 자, 총 몇 개가 O인지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 부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부기 갑니다. 1번. When a friend says, this is really good, I want to buy it even if I had no plans. 친구가 이거 진짜 좋대 하면 전혀 무엇을 살 생각 없던 것도 사고 싶어진다. 부기는요?
1: That's so me.
0: 오케이. 자, 오 하나 있습니다. 2. I go out for 짜장면, but switch to 짬뽕 if somebody says it's delicious.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옆에서 짬뽕 맛있다 하면 메뉴를 바꾼다. 부기?
1: That's so me.
0: 자, 3번. When I hear this stock is so hot right now, or keep this between us. My finger hits the buy button before I know it. 이 주식 요즘 뜬대.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먼저 누른다.
1: This is me! 네. Oh my god!
0: 부기 주식해요?
1: 민 선배.
0: 네.
1: 어떻게 요즘 시장에 월급 받고 살겠습니까?
0: 자, number 4. When everyone agrees on something, I start wondering if I'm wrong, even if I disagree.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말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진다.
1: 오? That's so me?
0: 오. 자, 마지막 5. When someone says, this supplement got rid of my fatigue, it's already in my shopping cart. 아, 이 영양제 먹고 피로 싹 풀렸어 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내 장바구니에 담겨있다.
1: Mamma mia, holy moly, this is me!
0: 네. 자, 부기가 5를 총 몇 개였죠? 5개 중에?
1: 5개 중에요?
0: 5개였습니다.
1: 다 올렸는데요.

0: 어 근데 북이의 반대 낙지연이님이 전부 다 X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1: 진짜?
0: 네.
1: 저를 생각한 거예요. 낙지연이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0: 자 우리 북이의 첫 번째 네 찐 성격 테스트. 북이 O가 0에서 1개 정도 나왔으면요 북이가 소나무기래요.
1: 소나무기?
0: 소나무기가 뭐냐면요 You stick to your own taste and opinions. You're strong-minded or even a little stubborn. 남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내 취향과 기준이 확실한 편입니다.
1: 오호.
0: 이 고집불통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1: 이 선배 거겠다.
0: 저요?
1: 어?
0: 저요?
1: 어허.
0: 어, 북이 저도 아, 일단 제 오 몇 개인지 일단 북이 거 말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두 개에서 세 개였으면요. 갈대기라고 합니다.
1: 갈대기? 네. 발랑발랑?
0: 어, 그것도 괜찮겠는데?
1: 어?
0: 주변 의견도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기준을 확실히 후회할 선택 거의 하지는 똑똑 아, 뭐야 그래? 뭐라는 거야 지금?
1: 똑똑한?
0: 자기 기준은 확실해 후회할 선택을 거의 하지 않는 똑똑한 갈대기라고 합니다.
1: 갈대기?
0: 네. 자, 북이가 아까 다섯 개 했잖아요.
1: 아, 그쵸.
0: 여러분도 네 개에서 다섯 개 오가 나왔으면요. 프로 팔랑끼입니다.
1: 어? 아 프로다 프로
0: 그냥 팔랑끼가 아니고요 프로페셔널한 팔랑끼입니다.
1: 네. 프로로 가야지.
0: So you buy it if your friends like it, trust it if the reviews are good, and follow what everyone else says. You are a total pushover.
2: 친구가 좋대서 사고 리뷰가 좋대서 사고 옆 사람이 좋대서 사고 세상 모든 사람 말이 다 맞게 느껴지는 타입. 당신은 북이는 프로 팔랑끼입니다. 네.
1: 자, 싶다.
0: 일단 북이의 첫 번째 personality test. 북이는 프로 팔랑키입니다.
1: 아, 미섭이 일단 사놓고
0: 네.
1: 별로면은 다시 당근함 내니까.
0: 아, 아니에요. 일단 먼저 사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다.
1: 아, 너무 궁금하잖아.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0: 그렇죠. 궁금할 순 있죠.
1: 미섭이 솔직히
0: 팔랑키야. 네.
1: 예쁘고 뺏어 먹어도 되는데. 근데 양심상.
0: 그렇죠. 어.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3: 와우!
0: Now, Boogie says this is really good. Huh, should I buy it? Should I? Shouldn't I? I don't even need it.
4: Something! A limited edition!
0: Wait, this is limited edition? I have to get it. Oh my goodness, I'm so... Be-de-de. What word best completes a 10-sentence? 빈칸 채우기입니다. Oh my gosh, I'm so prepared. B. Oh my gosh, I'm so confused. Or C, oh my gosh, I'm so swayed. 자, 북이 일단 네, 일단 상황은 아시겠죠?
1: 어, 먼저
0: 누가 리미티드 말 꺼내자마자 어?
1: 어?
0: 사야겠네, 내일 없을 수 있잖아.
1: 아, 그치.
0: 네.
1: 아, 저에게 너무 힘든 타임 세일과 리미티드 에디션 세일은 아, 민선배,
0: 네.
1: 리미티드 에디션은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0: 와, 그렇게 아, 생각할 수 있죠.
1: 아, 그럼.
0: 네.
1: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0: 정답 A, B, C. Prepared는 무슨 뜻이죠?
1: Prepare. Prepare? 무슨 뜻이죠?
0: Prepare는 준비된.
1: 준비된?
0: Confused. 어? 뭐라고?
1: 어?
0: 그렇죠. 헷갈린.
1: Heckling.
0: Or C. Swayed. 이건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1: 어? 그러면 이제 C로 가겠습니다.
0: 자, 정답 C.
1: C?
0: 딩동댕 맞습니다. 자, swayed 여러분 S-W-A-Y-E-D 네. 그래서 사람이 easily swayed라고 하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팔랑귀인 말하는 거죠.
1: Swayed.
0: 그래서 이게 뭐지 바람이 불면 나무나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휘둘리는 그런 모션을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이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휘둘리면 you are easily swayed.
1: 근데 미즘 약간 비슷한 발음으로 스웩도 있잖아요.
0: 그건 스웩은요.
1: 스웩도 약간 좀 이렇게 팔랑거리는 느낌인가?
0: 그건 완전 다른 겁니다.
1: 아 다른 거요?
0: 네. So easily swayed. 혹은
1: easily swayed.
0: wishy-wash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wishy-washy?
0: 네, 좀 단어 재밌죠. wishy-washy.
1: 씻고 닦나?
0: 이거 우유부단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성격이면요. 어? wishy-washy라고 합니다.
1: wishy-washy.
0: 네.
1: 이랬다 저랬다.
0: 네. 아 그래서 뭐 북이 뭐 새우 과자나 뭐 새우 크래커 아 둘 다 똑같잖아 그냥 하나 골라 Don't be wishy-washy
1: 어, 민선배
0: 네.
1: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 그 디테일 차이와 아식함의 차이 맛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야
0: 맞다 알겠어 Sorry
1: 어떻게 미식가 갈매기 한번 전수받아 보시겠습니까
0: 어 이

0: 미식 갈매기로 이 이미지로 가야겠다.
1: 아 그럼.
0: 네.
1: 오늘의 코치는 새우과자 코치입니다.
0: 일단 옷은 되잖아요. 이 버틀러.
1: 아 그렇죠.
0: 버틀러 이거 이미지니까.
1: 딱딱 됐습니다. 이렇게.
0: 자 그러면 다음에 부기의 찐 성격 오늘 탈탈 털어 부기 personality trait 문제 나갑니다.
2: Don't tell Boogie about my surprise birthday party. Oh. He'll probably spill the beans before I even send out the invitations. Oh, wait. I haven't even invited him yet. Anyway, I just know he...
0: 자, 여러분. What's the best way to describe someone like Boogie? 네. A. He can't stop moving his mouth. B. He can't keep a secret. Or C. He can't stop licking his lips. 자, Boogie?
1: 오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이해했죠?
1: 예. 아이 3주 쉬었더니 그냥 다시 시작한 느낌입니다.
0: 일단 상황 이깁니다. 아, 나 생일 파티 있는데.
1: 어 맞아 그거 알려드렸죠. 벌써 생일 파티까지.
0: 부기한테 말하지 마. 그냥 부기 아 말해주면 이 서프라이즈가 안 된단 말이야.
1: 어?
0: 그래서 부기 cannot do this. So 부기 A cannot stop moving his mouth.
1: Moving his mouth.
0: B cannot keep a secret.
1: Uh-huh.
0: Or C he cannot stop licking his lips.
1: 오 일단 미스미가 말하기 먼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1: 입이 뭐 가볍다. 어 약간 입을 이렇게 멈추지 못한다.
0: 그쵸?
1: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0: 네.
1: 오 stop moving his mouth. 어
0: 그건 맞죠. Boogie cannot stop moving his mouth.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이 퀴즈 맞을까요, 정답이?
1: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0: 네. 그... C는 he can't stop licking his lips. 얘는 입술은 없습니다. 립? 뿔입니다.
1: 아무래도 립?
0: 네, lips.
1: 입술이 없어요. 저는 뿔입니다.
0: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Boogie?
1: 저는 필요하겠습니다.
0: He can't keep a secret. Ding dong ding. That's right.
1: 비밀을 못 지키는 거니까.
0: 네, 맞습니다. He cannot keep a secret. 자, 입이 가볍다. 저 그래서 부기 입이 가벼워요?
1: 어 민준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0: 네
1: 비밀은 꼭 지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그럼
0: 이것도 진짜 제가 볼 때 this is a good personality to have.
1: 아 네. 그럼요.
0: 네 자 그러면 입이 가벼워 이건 영어로 뭐라 할까요?
1: 입이 가벼워.
0: 네 자 따라하세요. Big mouth.
1: Big mouth 입이 크다고 난가? 나 입이 큰 거?
0: Big mouth. 여러분 big mouth. 사람이 big mouth 있다고 오 그럼 음식 잘 먹겠다라고 이 말이 아니고요.
1: 오.
0: 입이 커서 이 좀 뭐라 그러지? 그냥 아무 말도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1: 이거 그래야겠다. 입이 크니까 네. 한마디 해도 많이 나가잖아요.
0: 네.
1: 헐랄랄랄랄 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걔 진짜 입이 싸.
1: 어.
0: He's such a big mouth라고 하죠.
1: 정말 진짜.
0: 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북이다. 진짜 수다스럽고 비밀까지 술술 말하는 사람이요.
1: 아니요. 저는 비밀까지 말하지 않아요.
0: 근데 수다스럽잖아요. 북이는.
1: 수다스러운 거 인정.
0: 이거는 blabber mouth라고 합니다.
1: Blabber mouth.
0: 네. blabber는 blah blah blah. 너무 이게 맞아. blabber 있잖아요. 그래서 blabber mouth입니다.
1: blabber mouth.
0: 네. 그리고 비밀을 무심코 누설하는 뭐 입이 가벼운 사람 also loose lipped라고 합니다.
1: 오.
0: loose lipped. 입이 조금 헐렁하다라고 그 말이죠.
1: 헐렁하다.
0: 네.
1: 약간 쟤 새는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꼭 담을지 못하고.
0: 그래서 여러분 real quick.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s easy to confuse with big mouth but has a totally different meaning. 아까 big mouth 뭐라고 그랬죠?
1: big mouth 씨가 네. 입이 가볍다.
0: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It means you're easy to read, right?
1: Easy to read.
0: 네.
1: 아, 근데 민섭이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말 많은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입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알잘 딱딸씨 그 날 때부터 그냥 이제 진실만 말하는 부리로 태어나가지고
0: 네.
1: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줄줄줄줄 말하는 거지 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화를 한 번씩 많이 낸다?
0: 네.
1: 그건 이제 부산 태생이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확실해요.
1: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이 거칠어서 뭐 그렇지만 하지만 또 금식 풀어지기 때문에 그쵸 아이고 우리 부산 여러분들 또 우리 부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쵸
0: 여러분
1: 그럼
0: 알려주세요. 샵 9050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부기를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일단 예를 들어 뭐 빅마우스는 사실 속마음도 막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아 그쵸.
0: 네. 근데 속마음과 표정이 다 읽히는 투명한 젠지들이 텍스트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힙한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1: 오.
0: 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0: No cap.
1: No cap.
0: I literally cannot poker face.
1: I literally cannot poker face.
0: 자, no cap은 거짓말 아니다.
1: 아.
0: 이거 좀 힙한 슬랭이잖아요.
1: 아, no cap.
0: No cap. I literally cannot. 나 진짜 진짜 나 이거를 못한다. 뭐를 못한다고? Poker face. Poker face. 포커 페이스 알죠? 포커 하면서 이 무표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이게 상대방이 읽히면 안 되잖아요.
0: Exactly. 나 진짜 포커 페이스 전혀 안 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1: 우리 엔진들은 포커 하면 안 되겠다. 버릇을 들어있잖아.
0: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1: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0: 네, 보이는 게 진짜 내 전부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내 진실이야.
0: 그래서 일단 부기는 진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부기도 포커 페이스
1: 잘하는데요.
0: 잘해요. 사실 포커 페이스 잘하는데 근데 부기는 진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보이는 게 진짜 부기거든요.
1: 아,
0: 여러분.
1: 그쵸. 그리고 저는 말티즈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럼요.
0: 북항이는 뭐 말도 못하고 그쵸?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쵸 북이?
1: 근데 지느러미 잘 흔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북항아 불렀는데 걔가 오더라고. 아니 가가 그 저기 멀리서 이렇게
0: 네.
1: 그 할머니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한번 돌고 가더라고요. 아, 이마 이거 진짜 이거 좀
0: 북이 그럼 북이 그럼 부탁하죠.
1: 아, 뭘 좀
0: 할머니 좀 북항이 좀 가라고 하세요라고 부탁하죠.
1: 아, 또 어떻게 그럽니까?
0: 자, 근데 질문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너구리님이 그럼 입이 무거운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라고 물어봤는데요.
1: 헤비 마우스.
0: 헤비 마우스는 아니고요.
1: 마우스 말할걸.
0: Loose lipped에 네, loose lipped에 말해 tight lipped라고 말하면 됩니다.
1: 아, 약간 이게 꽉 조인.
0: 그렇죠, 꽉 조인. 입술이 꽉 조인. Tight lipp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옹졸한 느낌인데요. Tight lips.
0: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Time for one last quiz.
1: 와우.
0: 대화 듣고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꽁트 시작.
1: 아, 민 선배, 민 선배 왜 그래? 왜 그래 화냈어? 아니 뭐 무슨 일 있어? What's wrong with you? 아, 표정이 왜 그래요?
0: Boogie, you can't tell how I feel right now? When I'm happy, everyone knows. When I'm upset, you can tell right away. I don't hide much about what I'm thinking or feeling. 나 어떻게 Boogie? 아, 진짜 어떻게 하지?
1: 아, 왜 그래 무섭게? 아, 무슨 일인데요?
0: He found out I'm the secret Santa. 나 많이 또인 거 들켰거든. 아니, 문자 요정이 자꾸 물어보잖아. He kept asking. And I laughed and gave myself away. 내가 웃다가 그만 들켜버렸어. 어떡해. 많이 또는 비밀 생명인데. 나 어떻게 하지, 부기?
1: 아, 진짜 민선배. You are on fire. 네, 이거 완전.
0: 자, just like 민선배, 꽁트에서는요. What do you call somebody whose feelings are written all over their face? A. Chatterbox.
1: 응?
0: B. Bookworm. C. Open book. Or D. Closed book. 네. 왜냐면 이게 많이 또 걸렸으니까. 근데 그냥 이게 걸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네. 이거는 표정이나 이걸로 감춘 못 감추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1: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0: 그렇죠. 포커 페이스 안 되는 사람이죠.
1: 그럼 언포커 페이스? 잠깐 보기 없는데 그거.
0: 없어요. A. Chatterbox.
1: Chatterbox.
0: B. Bookworm. C. Open book.
1: 응?
0: Or D. Closed book.
1: 이 Chatterbox 예전에 미션 그랬잖아. 말 많은 촉새 느낌.
0: 오, 이거는 기억하네요.
1: 아니요.
0: 맞아요.
1: 나에 관련된 거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Chatterbox는 Chatterbox. 사람 좀 말이 많은 사람이 Chatterbox라고 하죠.
1: 그렇죠.
0: 네. 근데 포커페이스를 못한다?
1: 맞아.
0: Bookworm은 들어봤어요, 보기?
1: 따뜻한 책인가요?
0: 뭐라고요?
1: 따뜻한 책.
0: 아니, 따뜻한 그거는 Worm이고,
1: 어디?
0: 이거는 Worm.
1: 그러니까 Worm.
0: 아니, 그거는 Worm이고.
1: Worm?
0: Worm.
1: Worm.
0: No, worm. Worm? Not warm, worm.
1: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119 불러주세요.
0: 자, 제가 bookworm이라고 했습니다.
1: Bookworm.
0: 네, 부이가 생각하는 warm in W-A-R-M. Worm. 여기는 bookworm, W-O-R-M.
1: O-I-M?
0: 네, W-O-R-M.
1: 아, 내가 처음 듣는 단어라 몰랐구나.
0: 그렇죠, bookworm. 뭐, 책 지렁이?
1: 책 지렁이?
0: 네.
1: 어허!
0: 슈가만 땅님 맞습니다. bookworm은 책? 벌레죠. 책벌레.
1: 책벌레.
0: 네.
1: 아, 책 좋아하는 친구도 말하는 거구나.
0: 그렇죠.
1: 나 안 치네요.
0: 자, 일단 시간상 시간 얼마 안 남았네.
1: 아, 좋아.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C.
0: An open book.
1: Open book.
0: 딩동댕.

0: 요 북이.
1: 김성배.
0: 네.
1: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틀리는 거잖아요.
0: Exactly. 그래서 사람이 open book입니다라고 하면요, 숨김 없는 사람, 속이 훤히.
1: 훤히 보이는 사람.
0: 훤히 들어다 보이는 사람을 네, an open book이라고 합니다. 너 완전 속이 다 보여. 너 표정 다 티나. You're an open book이라고 하죠. 네. 북이, are you an open book?
1: 저는 약간 조금 티가 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0: 북이는 여러분 뭐 계산하고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북이 말하는 대로 네 반응한 대로 그게 진짜인 그쵸? 것 같습니다.
1: 그 핵사장 가면은 네. 신나서 춤을 추고 있거나
0: 맞아요.
1: 노래 걸으면서 걷고 있거나
0: 그쵸.
1: 거의 그러고 있거든요.
0: 북한이는 모르잖아요. 북한이 이제 물에 나왔어도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말도 안 하는 상황을 여러분 그렇게 귀여워하고 좋아합니까? 저는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조금 귀엽긴 하더라. 이제 나 보고 왔거든요.
0: 아니, 방금 내가 화나면서 말하는데 북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나도 솔직히 귀엽긴 하여 모르게. 뭐 북한인가.
1: 제가 아무리 질투를 하지만
0: 네.
1: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사실 그때 보러 갔을 때 갑자기
0: 네.
1: 북한이가 저한테 정면으로 날라오더라고. 이렇게 살짝 쫄았잖아요.
0: 그쵸. 이 갈매기를 봐서.
1: 너무 무서워가지고.
0: 갈매기를 봐서.
1: 혼자 이러면서.
0: 근데 루루포님도 정답 이번엔 C 같은데 오픈북은 시험 볼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0: 네.
1: 오픈북 시험 있잖아요.
0: 하이스쿨 때부터 주니어 하이도 하나? 일단 대학교도 오픈북 시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이긴 한데 그 텍스북 쓸 수 있게 하잖아요.
1: 근데 민선배.
0: 네.
1: 오픈북이 방금 다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왜 시험은 다 드러냈는데도 다 맞추지 못하는 걸까요?
0: 그렇죠. 이게 희한합니다.
1: 어렵다.
0: 자 여러분 오늘의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렛츠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북이 찐 성격 테스트! 일단 뭐 북이 알잖아요 여러분.
1: 아 그럼.
0: 네 북이 일단 우리 개편 때 그때 봅시다.
1: 그때 뭐 또 메인 호스트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0: 맞네요.
1: 조심하세요.
0: 맞네.
1: 다음 주는 민선배의 찐성격 테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보기 오늘 고생했고요.
1: 수고했습니다.
0: 다음 주 올 거죠?
1: 다음 주 옵니다.
0: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2부에 뵙겠습니다. In the meantime, Cordis, Re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머,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자기야.
5: 어, honey, hi.
4: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0: Oh, honey,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1: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 333일 되는 날이에요.
0: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1: 그럼 오늘 333 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0: Oh, hone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1: Feeling weather? 아,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0: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1: 어, 뭐야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0: Oh, no. I think,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1: 어,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어, 뭐야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어,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요?
2: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1: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2: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3: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4: 부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3: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저기요.
5: <저기야.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소연의 직역불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구경하는 거예요?
1: 아니요, 이렇게 열심히 매주 이 가가가를 하는데 언젠간 부장님이 이 효과를 깔아주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그거는 네. 이제 약간 그런 맥락이랑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부기를 검색했을 때 부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부기가 먼저 나오면 제 효과음도 생기겠죠.
1: 그렇죠.
0: 생기겠죠. 네네.
1: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연 씨도 네. 주말에
0: I went so 북항이
1: 네.
0: 진짜 북항 이야기가 끊어지지를 않네요.
1: 왜 북이 있을 때 이 말 안 했어요?
0: 북이가 저 오랜만에 왔는데 안 보고 그냥 갔어요.
1: 아, 그래요?
0: 북이 완전 롱자포스인데
1: 북이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0: 네.
1: 소연 씨 또 거기 있는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0: 서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이 밖에서 만나면 진짜 반갑게 인사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1: 저희도 다 오랜만에 북이를 봐서 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0: 네. 아무튼 그럼 어제 I went to see the 북항이 yesterday 가자마자 봤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1: 진짜요?
0: 보셨어요 혹시?
1: 저는 아직 못 봤어요.
0: 아직 못 봤어요?
1: 네네네.
0: 진짜 슉 이렇게 지나가는.

0: 저희는 드론 띄워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물살을 쫙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멋지다.
0: 그러니까 부기가 귀여운 거는
2: 일단 부기 갔죠? 건물 나갔죠?
0: 갔죠?
2: 부기 건물 나갔죠?
0: 차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2: 아니에요. 아마 차에는 아직 가지 않았을 건데.
0: 네.
2: 근데 보고 싶다 솔직히.
0: 그죠.
2: 한 번이라 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빨리 네. 한번 가야 되는 거니까 부기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치열하게 할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요 부기. I love 부기. 예.
2: 네. Alright. So today's 직역 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은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 오케이. 이것도 언젠간 해주시겠지. 네. 그렇죠? All at once,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자, today's song. 어마어마한 두 가수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 직역불가 처음 할 때부터 우리 조PD님 신청곡이었어요.
2: 어, 그래요?
0: 네. 그런데 준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 노래 알아요?
2: 어, 아니요.
0: 이거 한이 형 노래인데. 아,
2: 어, 알죠.
0: 모르는 것 같은데.
2: 아, 그거 알죠.
0: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2: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0: 어, 맞아, 그거예요. 알지.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이 가수 두 명, 둘 다 개인전으로 해도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2: 레전드의 가수 두 명,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부탁했다.
0: 네.
2: 아, 정답.
0: 정답.
2: 베토벤이랑 모차르트.
0: 그들이 이 가사가 붙어있는 노래가
2: 했어요?
0: 있나요? 노래가 있나요?
2: 부장님은
0: 부장님이 저기 어디 고대 사람 저기 어디 사람이에요?
2: 어, 누구지?
0: 누구냐면 네.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2: 가가 누나랑
0: 네. 마세 형님이랑
2: 가가 누나서는 브루노 형.
0: 아, 브루노 형님이랑 알지.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2: 알지.
0: 이 노래 벌써 발매한 지 3년이나 됐더라고요.
1: 진짜 그 정도 됐어요?
0: 그죠? 나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2021년에 브루노가 1절까지 작업을 해놓고 묵혀뒀던 곡인데요. 네. 우연히 가가랑 다른 작업을 하면서 열어보게 됐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밤새워서 녹음까지 끝냈다고 해요. 이 노래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17억 회나 오. 플레이 되었던 곡입니다.
2: 아, 플레이.
0: 네. 왜?
2: 돈 벌었다.
0: 아, 뭐 17억보다 더 벌었겠지.
2: 어, 그쵸.
0: 그렇겠지. 네. 자, Die with a Smile.
2: 아.
0: 웃음과 함께 죽는다. 어떤 분은 이 노래, 아, Do you know 호상?
2: 호상? 호상 뭐죠? 누구죠?
0: 되게 좋은 그 이별 네. 이제 좋은 이제 그것을
2: 네.
0: 호상 좋을 호자 써가지고 좋은
2: 아,
0: 조상 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2: 네.
0: 저는 이거 약간 그 사별하거나 그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
2: 네.
0: 근데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완전 사랑이 막 넘쳐흐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2: 맞아요. 오늘도 진짜 로맨틱하죠 이 노래.
0: 네. 오늘도 세 가지 구간 한번 열어볼게요.
2: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민수의 노래방.
0: 라흐마니노프 누구야?
2: 네. 왜요?
0: 아까 네. 베토벤 모차르트 하니까 라흐마니노프 누구야?
2: 아, 락마니 이름 뭐예요?
0: 아, 뭐 어떻게 한다고요?
2: 락
0: 라흐마니노프라고 해요.
2: 잠깐, 우리는 스펠링을 한번 봐야 돼.
0: 어, 일단 그 찾아보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웃으면서 죽는다.
2: 락마니노프. 락마니노프.
0: 다시.
2: 네, 락마니노프.
0: 락마니노프.
2: 이것도 이거 베토벤이랑 모차르트랑 좀 비슷한 결.
0: 아.
2: 콤포즈 아닙니까? 아, 달라요? 사를 잘 몰라 나 사실.
0: 그쪽에 네. 유명하신 분들은 네. 많고 오늘은 현대 이제 가수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2: 네.
0: 자, 오늘 Die with a Smile 웃으며 죽는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되게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노래 시작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 꿈을 꿨나 봐요. 꿈에서 깨어나서 뭔가를 realize 됐거든요. 그래서 Die with a Smi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에서 오늘은 빈칸 채우기를 해보려고 해요.
2: 오, 좋다.
0: Nobody's be tomorrow 이렇게 돼 있거든요.
2: 네.
0: 이렇게까지 안긴 것 같은데.
2: 와, 소연 씨 B 소리 좋다.
0: 나 아까 그거 해봐요. 어떻게?
2: 왜요? 이 소리 뭔데?
0: Nobody's tomorrow.
2: 네, 이 소리를 채우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0: 라는 가사. 아, 우리는 뿅은 없어요.
2: 네.
0: 잘 듣고 타이핑해서 보내주세요. Let's dive in, hit it.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2: 오늘
0: 또 끝나버리네.
2: 민수의 노래방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0: 기대하세요. 나 화음까지 넣어줄 거야.
1: 오늘도 할라치브 끝나요. 네. 할라치브 끝나요. 네네네.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0: 진짜 이거는 쉽다.
1: 이건
0: 이 정도면
1: 쉬워요.
0: 쉬워요.
1: 자, nobody is Trump tomorrow. 네.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한번 답 적어보세요.
0: Cue.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1: Nobody's promised tomorrow. 해야지.
0: So I'm in love with you. Nice, nice, nice.
1: 무슨 노래예요, 그게?
0: 죄송해요.
1: 자, 수반이언님 come 주셨는데.
0: 아.
1: Come. 두둥님은 how 이거 어떻게 읽어요?
0: 아. follow라고 했네요.
1: Follow. 아, 이거 뒤에 W를 이렇게 잘못 쓰신 거구나.
0: 네.
1: 밀크 카라멜님.
0: promise라고
1: 했는데.
0: 오, 그리고 우리 두둥님도 promise라고 했는데. 네. 자, 정답.
1: promise 정답입니다. 자, 여기 가사 천천히 민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0: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1: 너무 낭만이다 진짜.
0: 네.
1: 직역하면요. 네가 어디를 가도 거기 내가 따라갈게. 그리고 아무도 내일을 약속하지 않아도. 그래서 promise가 들어갔었는데요.
0: 네.
1: 사실 우리 보통 약속해줘 할 때
0: 약속해줘 빠라밤밤밤
1: 아니 둘 중에 하여튼 아무도 시작을 안 해야 돼. promise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약속 정도보다 뭔가 장담한다, 보장한다 정도의 좀 더 굳건한 약속으로 쓰였어요.
0: 네.
1: 그래서 nobody's promise tomorrow는 내일은 뭔가 보장될 수 없다.
0: 그쵸.
1: 장담할 수 없다.
0: 누구나.
1: 그러니까, 누구나.
0: Nobody. 그렇죠. Nobody's promise tomorrow.
1: 그래서 이 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자.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런
0: 네.
1: 이야기가 들어있는 Die With A Smile의 가장 핵심적인 구간인 거죠. 그래서 알고 들으면 진짜 인류애가 막 이렇게 터져.
0: Exactly. 맞아요. 내일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1: 네.
0: 뭐 너 있는 곳으로. 따라갈 거다. 같이 무조건 갈 거다라고
1: 네.
0: 이 말이죠.
1: 자, 정답은 promise인데요. 정확하게는
0: 네, promised입니다. promised.
1: 네. 자, nobody is 약속받지 못했다. tomorrow.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약속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0: 약속된 게 아니다.
1: 아니다. 이기 때문에 promise보다 promised로 쓰는 게 정확한 거고요.
0: 네.
1: 비슷한 표현 이런 것도 쓰나요? tomorrow is never promised.
0: 그렇게도 쓸 수 있죠. 네. tomorrow is never promised. tomorrow is not promised.
1: 네.
0: nobody is promised tomorrow. 다 똑같은 말입니다.
1: 멋지다 오늘. 막 철학적인 약간
0: 좀 그래요, 저.
1: 네.
0: 네.
1: 그래요.
0: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미지 좀 깨겠죠. 네.
1: 자, 첫 번째 직역 불가구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0: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1: 나 리버브 들어볼지 예상도 못했어. 여기 와. 노래방 한 곡이 얼마예요?
0: 네.
1: 500원. 좋아 좋아.
0: 아니 제가 500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500원 주는 거예요?
1: 500원 내고 부르게
0: 아, 진짜 조용할게요.
1: 버스킹도 아닌 그 브로민스라고.
0: 네, 자 Nobody's promised tomorrow. 네, 두 번째 감지개풀과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1: 자 1절 너무 애틋했거든요. 진짜 숨어있던 인류애가 막 증폭하는 느낌이었는데 2절에 들어가면 약간 다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요.
0: 네.
1: 뮤직비디오 보셨죠?
0: 봤어요.
1: 재키 사진도 보셨죠?
0: 재키 사진요?
1: 재키 말고
0: 네.
1: 재키 사 아, 이거 재키 사진 이거 콩글리시구나.
0: 내 봄에 살고 죽고 그 재키 말이에요.
1: 그거 말고
0: 네.
1: 앨범 사진. 그 아.
0: 앨범 커버.
1: 아, 우리 또 라떼는 자켓 사진이라 했거든.
0: 나는 재키 사진이라고 하는데.
1: 잭스키스 사랑해요. 자,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룩을 맞췄잖아요.
0: 네, 맞아요.
1: 파란색에다가
0: 좀 머리 그
1: 빨간색 포인트
0: 옛날 좀 이 컨트리 그 싱어들의 그쵸
1: 네,
0: 이게 커플 룩
1: 네. 그렇게 맞췄는데 red is hot passion 그러니까 열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0: 네.
1: blue is loyalty 낭만 진짜
0: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1: 그러니까 싸워도 결국 사랑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래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2절의 첫 번째 소절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번에는 lo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 말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건지

0: 가가 누님 말 좀 들리네요. 어. 주두님도 끝에 그 we scream
1: 네.
0: 이 말도 있긴 있잖아요.
1: 있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네.
0: I don't wanna라고 그죠.
1: Anymore
0: 이 말도 나오긴 했는데.
1: 자, 한 번 더 들어보고 우리 두 번째 구간에서는 lost 짚어볼 거기 때문에
0: 네.
1: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Cue.

0: 참아야 되는데. 참자 민수 참자.
1: 민수 참아.
0: 끝이랍니다.
1: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가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구간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읽어주세요.
0: 아,
1: 네네, Just reading.
0: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t to do this anymore.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 말라면서요.
1: 잃었어.
0: 네.
1: In the words. 단어 속에서 혹은 말들 속에서 that we scream.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웠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좀 무서운 상황에서 뭔가를 잃었대요.
0: 맞아요.
1: 그리고 다음 줄이 이런 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lost는 어떤 저기일까요, 여러분? 아직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셨군요.
0: 그래서 자. 이거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뭐냐면 어떻게 단어 속에 길을 뭐 읽다? 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긴 있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이죠?
1: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푹 빠지거나 뭔가 이게 분위기 휩쓸리는 느낌인데요.
0: 네.
1: Be lost in something 하면 giving so much attention to what you are doing that you are not conscious of anything else that is happening around you.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약간 주위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휩쓸리는 듯한
0: 맞습니다.
1: 그런 느낌을 쓸 때
0: 네.
1: lost in something을 쓰는 거거든요.
0: 음흠.
1: 그러니까 우리 막 싸울 때 연인이랑
0: 네.
1: 정신없이 싸우잖아.
0: 우리
1: 막 소리 질러도 밖에서 누가 봐도
0: 맞아요.
1: 막 그런
0: 뭐
1: 이렇게
0: 뭐
1: 민수 나쁜 남편.
0: 아, 저 이렇게 봤어요.
1: 와이프한테 뭐라 그런다고?
0: 나 이 미움자도 뺄 수도 없습니다. 꺼릴 수도 없습니다. 와이프 앞에서는. 그냥 봤습니다. 라고 뭐? 뭐? 길가에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싸울 때 진짜 그렇잖아요. 앞뒤
0: 네.
1: 안 보고 내 할
0: 네.
1: 말만 막 하게 되는 거.
0: 네.
1: 근데 꼭 화해할 때 이런 말 꼭 해요. 끝에 뭐라 그랬죠?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0: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1: 그래 놓고 또 싸워.
0: 안 내가
1: 또
0: 이래.
1: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짚어볼 것은 I'm lost와 I'm lost in blah blah. 이게
0: 맞아.
1: 다르다는 거
0: 네.
1: 알고 계셔야 된다는
0: lost
1: 거죠.
0: Lost and lost in. 다르죠.
1: 네. 그래서 lost in 하면 뭔가 푹 빠지다. I'm lost in music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0: 맞아요. 네. 뭐 lost in the noise. 막 그냥 여기 좀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 정신 없이. 뭐 그렇게 보냈다. 네, I was lost in the noise라고 하죠.
1: 그렇군요. 네. 우리 두둥님이 커플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0: 두둥님.
1: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 다음 주에
0: 사연이
1: 꼭
0: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올려주시대요.
1: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듣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진짜
1: 캐러멜이네요.
0: 진짜 행복해 보인다.
1: 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0: 자, 오늘의 후렴 구간을 마지막 직역불가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대 그 복고 쇼를 약간 듀엣처럼 그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2026년까지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함께하는 커플을 연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짚어볼 아주 쉬운 단어는 through가 나올 거예요.
1: Through. Okay.
0: 가사 속의 through는 어떻게 사용? 네, 퀴즈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민수의 노래를 듣는다고 퀴즈 참여도가
1: 제 잘못이네요.
0: 너무 속상해요.
1: 제 잘못이네요.
0: 여러분 퀴즈 맞춰주시고 이렇게 적극 참여해주시면 우리 문자 요정이 선물도 드릴 거니까.
1: 네, 부스타 한 분이 아까 그 롤라 어머님이 근데 민수 왜 이렇게 잘해요?라고 이렇게 문자도 올라왔거든요.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번에 through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 통과하다.
1: Okay.
0: B, 끝나다.
1: 오.
0: C, 커피는 역시 drive through. Here comes the final.
1: Cue!

0: 요번 진짜 참았습니다 저. 진짜 참았어요.
1: 뒤에 또 나온단 말이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네. 룰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0: 네.
1: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큐.
1: 자, 두둥님 보기가 뭐였지? A 통과하다, B 끝나다, C 역시 드라이브 스루 커피가 맛있다.
0: 자, A, B, C 이거는 네. 쉽죠.
1: 자, 어떻게 가사가 나와 있는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0: If the party was over,
1: 만약에 파티가 끝났다면,
0: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1: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구에서 통과했다면. 혹은 지구를 통과했다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니까
0: 그쵸.
1: 우리 through를 finished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0: 네.
1: 그래서 사전에 아주 직관적으로 from one end or side of something to the oth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작점 끝점이 딱 명확하게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통과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 through는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만약에 파티가 끝났다. 우리의 삶이 끝났다면 지구에서 우리의 시간도 끝난 거야.
0: 맞습니다.
1: I don't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I with a smile. 이런 노래였습니다.
0: 네. 자, 우리 묘캐리언 님도 지구에서의 시간이 끝나도 딩동댕입니다.
1: 맞아요.
0: 완벽하게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0: 해석을 한 거죠.
1: 네, 시간을 통과하면 끝도 없을 테지만
0: 네.
1: 문맥에 따라서 짚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0: 네.
1: 두둥님이 그저 호상.
0: 그렇죠. 근데 호상보다 이게 서로가 같이 이 지구 이게 끝나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왜? 너랑이니까.
1: 네가 있었으니.
0: 그렇죠. 네가 있었으니까. 아주 로맨틱하잖아요. 그렇게
1: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저 이제 퇴근해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불가 Lady Gaga and Bruno Mars Die With a Smile. 일단 너무너무 재밌게
1: 네,
0: 들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네. 자, 소연 씨, we'll see you next week.
1: See you next week. Bye-bye.
0: 여러분, time for a song break. Okay, 여러분, enjoy. 부르지 않을게요. Bruno Mars, Lady Gaga, Die With a Smile.

0: 문제 중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 반갑습니다.
0: 노래가 나오는 동안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표정인데요.
1: 우리 부장님 무슨 일 일단 뭐
0: 돌려보지 마세요.
1: 네.
0: 네. 일단 조금 그 미리 보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두둥님 제발 조용히 물만 떠오시길. 민수 치아 왜 이리 많아. 그리고 우리 닥터수님 아 왜 일어났는지 했는데 충격 받으셔서 나머지를 못 적으셨어요.
1: 너무 충격하세요.
0: 네.
1: 점점점. 어. 아니 don't you expect it by now? 이제 좀 왔으면 여러분 그쵸? 이제. 네. 기대하잖아요 사실.
0: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요 네.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 you look forward to it, okay?
0: 그렇죠. 네.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 씨께서 물을 뜨러 가시는 동안
1: 물 떴어요 근데.
0: 네. 실제로 떴습니다. 저는 이제 뭐 노트북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우리 두둥님 문제 요정 일하는 척 대박. 제가 뭘 잘못했죠? 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 진짜. 네. 근데 우리 두둥님께서 바탕 화면만 뒤적거렸을 듯 아닙니다. 문자를 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 근데 저 옆에 보니까 he has like 5 windows open.
0: 맞아요.
1: 막 윈도 한 5개 열려 있습니다, 지금.
0: 지금 램 다 꽉 찼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수를 이제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릴 텐데.
1: 네.
0: 오늘도요. 누굴 것 같아요?
1: 아니 봤어요. 낙지연님.
0: 낙지연님 1등.
1: 아니
0: 와 진짜 대박이에요.
1: 네. 저는 여기 우리 방송국 와이파이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난 이 방송국 와이파이 때문에 내가 1등 못 찍는 것 같아.
0: 근데 우리 민수 씨께서요. 네. 얼마나 지금 우리 낙지연님 충격을 먹었으면 지금 다리를 꼬았어요.
1: 저도 지금 진짜 6시 아닙니다. 네. 아, 겸손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저도 같이 꼬을래요.
1: 네. 네. 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Just trust me. Take my word for it.
0: 저는 하고 있어요.
1: 네. 네. Take my word for it. 근데 와, 저도 지금 Command R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와, 뜨자마자 바로 들어갔는데 이미 네. 1등 이 등자까지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낙지연님이. 아. I don't understand.
0: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우리 두둥님 낙지연이님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 닥터수님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안 하실 건가요?
1: 진짜.
0: 근데 우리 닥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3등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메레님이 2등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1부에 이제 부기가 왔잖아요. 진짜 부기 관련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많았습니다.
0: 우리 닥터수님 부기 왔네. 자리 사라진 줄. 우리 그 룰루푸님 부기야 오늘은 왔구나. Miss you so much. 뭐

0: 여기 It's been a while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 네.
0: 우리 민수 씨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을 때는 왜 그렇게 좀 서운합니다. 지금.
1: 와 맞네 생각도 네. 못했네.
0: 우리 분야한테만 그럴 건가요?
1: About that.
0: 네. 다음에는 우리 저도 그렇고 민수 씨에게도 그래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Before I move on to today's Did You Know? 일단 우리 얼마 전에
0: 네.
1: 그거 BFM 청취율 조사를 했잖아요. 계속 카메라 앵글이 왜 이상해지지? 네.
0: 눈이 안 보여요. 지금.
1: 네, 저희 BFM에서 청취율 조사 네. listener survey를 가졌는데요. 네.
0: Uh-huh.
1: 일단 exact results 저희 앞에 없는데
0: 어제 얘기하나요?
1: 일단 저희가 원했던 결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덕분에 because of you, our 부스타들, our 청취자들, our listeners 덕분에 일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0: 와. 네.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1: 대박입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일단 뭐 something special 뭐 플랜 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부장님이 네. 저희는 모르겠고요.
0: 혹시 저희 이거 데스크 업그레이드 되나요?
1: 네.
0: 그 높낮이 조절되는
1: 여기
0: 걸로.
1: 여기 데스크에 터치 스크린까지 아니 그 토니 스타크가 갖고 있는 그 홀로그램 만지는 자비스 설치할 겁니다.
0: 전 제가 네. 봤을 때 그게 최소 기준일 것 같아요.
1: 네. 네. 일단 우리 여러분 덕분에
0: 네.
1: All Star English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
0: 네.
1: 와우 생각했던 결과 아니죠 원했던 결과
0: 그렇죠 그렇죠
1: 바랬던 결과 아주 간절히 바랬던 결과 달성했습니다
0: 고대를 해봅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요
1: 계속 있어요
0: 이거 마지막이에요 When a thought, a song, an idea or an old memory suddenly comes to mind what's a natural way to describe it in English?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네가 떠올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A. You kept jumping into my brain B. You kept popping into my head C. You kept knocking on my forehead 인데
1: 네.
0: 정답은요 B입니다 You
1: B.
0: kept popping into my head
1: 맞아요 힌트 줬잖아요 네. 제가
0: Popping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우리 민수씨 얼굴 안 보이니까 바로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Moonchild 우승해 자, 바로 straight to the point. 뭐냐면요. What purpose does toe hair actually serve? 우리 제가 오늘 샤워하다가요. 발가락 털을 봤습니다. 저 투명한 방송이니까.
1: 네네.
0: 발가락 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왜 존재할까?
1: Why do we have toe hair? 네.
0: 왜일 것 같아요?
1: 일단 그거 toe hair.
0: 네네.
1: 여러분, 그 발톱이랑
0: 네.
1: 그 발등
0: 그 사이에 있는,
1: 네.
0: 그 털이죠.
1: 네. 네. Why do we have hair there?
0: 왜 있을까요?
1: 네.
0: 이 정보를 제가 American Vascular Association 그리고 Journal of Dermatology에서 가져왔습니다.
1: 네.
0: 믿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발가락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말초 부위입니다. So, for hair follicles to grow, healthy blood flow must continuously supply oxygen and nutrients to terminal capillaries. 이거 맞아요.
1: Capillary.
0: Capillaries.
1: 네. 네.
0: So if toe hair suddenly falls out and your skin becomes thin and shiny, it indicates severe peripheral artery disease, which PAD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네. Or poor circulation.
1: Okay.
0: 그 만약에 털이 안 난다.
1: Okay.
0: 피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
1: Yes. Okay.
0: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이제 신발과 마찰이 심하잖아요.
1: Yes.
0: Microscopic toe hairs act as a natural friction buffer to protect the delicate skin.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집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거기에는 물집 안 나죠.
0: 저 오늘 잘랐거든요.
1: 물집 엄청 나겠다.
0: 네. 여러분 자르지 마세요.
1: 네. 네. So they do actually serve a purpose.
0: 네. 네.
1: 근데 우리 너튜브 화면을 보니까 우리
0: 네네.
1: 밑에 What purpose toe hair actually serve? 하고 끝에 점점점 휴 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니 부장님 왜 휴해? 이 부장님이 오케이 한 토픽 아닙니까?
0: 우리 두둥님 왜 좋아하시죠? 키읔키읔 굉장히 많이 다시는데
1: 네.
0: 우리 닥터스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1: 네.
0: 우리 진리님 왜 알아야 하죠? 네. 알지 알아야 돼요.
1: 할 말 네. 없죠. 자 오늘의 Did You Know 했습니다.
0: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1: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0: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News.
1: That's right. Time for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with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일타 강사 월요일에 가을 야구 같은 여자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그래도 뭐 일단 가을 야구 같은 여자 있어서 다행입니다. I mean, 가을 야구는 그렇죠.
0: 예.는
1: 없잖아요.
0: 네. 언젠가 내
1: 없어요. 시즌 끝났죠?
0: 아이 지금 하고 게임 끝났어요? 하고 있어. 경기하고 있어요.
1: 아, 오늘
0: 안타 왕이 남았어요.
1: 아, 그래요?
0: I mean, yeah, there are some individual players.
1: 근데 뭐
0: I watch baseball.
1: 끝났잖아요.
0: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1: 네,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Good.
0: Yeah, I just went out for a run and then I came back.
1: 네.
0: And then I'm here. And then yeah.
1: 그렇죠.
0: 네.
1: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weather willing. 진짜 괜찮아요, 밖에 덥지 않았어요?
0: 이거 조금 더운데 그래도 네. 제가 Guys, I learned my lesson from last spring.
1: 맞네.
0: 5월 언젠가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방송 들어왔던 날을 기억하실. 제 너튜브, if you look in the archives, 네. there is an episode. So I gave myself a full hour to cool down.
1: Yeah? Okay.
0: So here I am.
1: 그래서 Hail. 일단 she caught her breath.
0: Mm-hmm.
1: 네, blood pressure is normal, stabilized.
0: Is down. Face. 네. Normal shade of tan.
1: Or 좋아요. 네. So, delivering us headline making news,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The shark, 북항이, who else has been drawing even more crowds after it's been identified as a dusky shark, which is an endangered species, by the way.
1: 네.
0: But in the meantime, an unwelcome new species of cockroach has made its way home at Busan port, raising concerns about its invasive nature. 네, 부산의 반가운 손님, 아직까지 사실 좀 안 나가는 손님, 그리고 제가 초대한 적이 없는데 왜 오셨죠? 하는 손님이 두 마리, 여러 마리 있습니다. 네, 흑상어로 밝혀진 북항이가 북항으로 계속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부산의 간만항에서는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바퀴벌레가 부산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o we have two different types of species. 북항이, the dusky shark, is an endangered species. Endanger, 멸종 위기종이죠.
1: 네.
0: But then we have concerns about this cockroach, this red runner cockroach. 이 바퀴벌레는 it could be an invasive species. 네, 침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저 이거 저희 피디에 봤거든요.
0: It is real gross.
1: Imagine 여러분 그 머미 봤잖아요. The Mummy.
0: 미라.
1: 그 미라 보셨죠? 그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 벌레들 막
0: yeah.
1: 하는 거.
0: They're beetles.
1: 그
0: though.
1: 벌레처럼 생겼어요.
0: Ew.
1: Almost as big as a beetle.
0: Ew.
1: That's what I'm trying to say. 네.
0: 3cm 정도로 자란다고 해요.
1: 진짜 징그러.
0: 징그러.
1: 징그러. 네. But okay, let's get to the good news. 우리 좀 귀여운 북항이에 대해서 좀 더
0: 네,
1: 알아봅시다.
0: 우리 북항이 shark 뚜뚜루뚜뚜. So experts at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they have identified.
1: 뚜뚜루도 너무 대충이었는데요. 좀 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맞춰줄 수
0: you know,
1: 있어요?
0: Copyright.
1: 네. 뚜뚜뚜루.
0: 그건 뭔데요?
1: 그거 아니었어요?
0: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나나나 뚜뚜뚜루. 네.
0: You're dad, man.
1: 근데 일단 좋아할까? 일단
0: okay.
1: 네 well, 생각해 볼게요. 들어볼게요 다시.
0: 일단 생각하고
1: 하루
0: 계시고요.
1: 이제 I think she's over.
0: Experts at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they have identified the shark as a dusky shark once again, which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dangered species. So there was an episode, 약간 happening episode가 있었죠. With 북항이 getting hurt because some people were shining really bright lights at the shark at night. Yeah, but it seems to be okay. It's been seen swimming around the channel once again.
1: 네.
0: And also, a lot of people are more concerned. So they have actually formed a volunteer patrol group. 네, 시민들은 자율 순찰 때 patrol group을 만들어서요. And they're making sure no one bothers 북항이.
1: 일단 뭐 조금이라도 우리 보호해 줍시다. 차라리 북이를 괴롭히세요.
0: 아,
1: 네.
0: 아,
1: I think Boogie wants the attention.
0: Not 갈매기, not 네. any 갈매기, Boogie.
1: 이 관심을 Boogie가 조금 더 갖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네, so not to 북항이, to Boogie.
0: All right, there okay. we go. 네. There you have it.
1: So 북항이 근황, right? The latest on 북항이.
0: 북항스.
2: We do have to talk about the cockroach, though, right?
0: Unfortunately, we do. So researchers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y conducted multiple on-site inspections. Here's what they found. The adult, 성충이죠? The larva, 유충, and the egg cases, meaning a full cycle, it has settled. 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It's settled in the local ecosystem. It's laying eggs.
1: 가! Yeah, 다시!
0: So the species grows rapidly, apparently, and in many countries, they have struggled with the infestation. 네, infestation, 이런 벌레들의 침입이나 습격을 얘기하죠.
2: Mm-hmm.
0: And then researchers suspect that it likely entered the country through the port shipments. I mean, Busan port being what it is, 그쵸. I guess these insects are gonna come in.
2: Yeah.
0: 네, 간만항은 이 투르키스탄 바퀴에게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확산했는지 사실 바퀴벌레가 빨리 퍼지잖아요.
2: Mm-hmm.
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바퀴벌레들이 다들 그렇듯이 도시 해충으로 분류되고요. 강한 번식력으로 톡작종과 경쟁해서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once again invasive species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I think the timing of this mm-hmm. is still something that I guess we could, you know, see that kind of like, you know, a little slither of a bright light because
0: can we?
2: Aren't cockroaches a little bit more 뭐라 그러지? On the quiet side, dormant is it? No, not dormant. Like especially during like the cooler seasons.
0: Oh, sure.
2: 덜 보이잖아요.
0: 그렇죠. 조금 이제 좀 가만히 있는 활동하지 않는 maybe dormant is right. 그런가요? But yeah.
2: Because I feel like cockroaches are more active, especially during like the summer, rainy seasons too.
0: Are they really?
2: When the sewers, they're filled with water. 그럼 어디가 올라오잖아요.
0: They survive anything.
2: Anyways, 광안리 오지 마세요. Hopefully they're listening.
0: to the cockroaches.
2: 네, 네, 네.
0: 아, okay.
2: 네. 북한이 광안리도 오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So any word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real quick.
0: All right, so let's learn about this term. Pest, P-E-S-T, pest, 해충이라는 뜻이죠. And then we're going to go real sophisticated to Latin. 네, 어원까지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전염병을 뜻하는 유래인데요. So it started as pest, 전염병. 또 1600년도에 누군가가 엄청 영국에서 열받았나 봐요. They began to use pest to a person. 되게 성가신 사람을 부르는 단어로 pest를 썼다고 합니다.
2: Mm-hmm.
0: So in the 1600s and then to the 1700s 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에도 pest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ester, P-E-S-T-E-R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Ugh, 민수, stop pestering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 Just give me the money I lent you then.
0: Oh my God, stop pestering me. What money, man? 그리고 또 bug, 곤충 혹은 벌레를 뜻하는 BUG도 동사로는 귀찮게 하다. 민수 keeps bugging me about this money.
2: Pay me my money.
0: Money, I don't know. Talk to me, man.
2: 좋아요. Thank you so much. That was story number one. Let's move right into story number two.
0: Boosters, what would you do if your workplace put a limit to how many sticks of coffee you could drink per day? 자, 믹스커피 하루에 두 잔만 드세요라고 사무실 탕비실에 써 있다면. So the internet is up in arms about this story from an employee. A CEO of a company is trying to cut corners on the most trivial things, including putting limits on instant coffee sticks and not buying them tissues and toilet paper. All right, up.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요. Up in arms. 뭔가 군사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듯이 굉장히 화가

0: 아 이렇게도 안 한다.
1: 민수 no. is real cheap. 네. 네, 민수가 쪼잔하다. Somebody is
0: 있지?
1: chea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0: 일단 계속 말해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1: 네. 자, 두 번째로는 너무 깐깐하다. 아 진짜 깐깐하다. He's a micromanager. 자, 한국말로도 요즘 많이 쓰죠. Micromanager or he could be uptight. Could be uptight. 뭔가
0: 예를 되게... 들어 여러분 for example입니다.
1: 꽉 막혀 example. 있다. 꽉 막혀 있다. Uptight이라고 하죠. 또 깐깐하다. He's really picky. He is really picky. He's really nit.
0: 특히 예를 들어 그렇게 쓸 수 있죠
1: 이렇게
0: 단어
1: 깐깐하게 아니 혜리 씨 왜 폰트 이거 썼어요? 그게 디폴트인데요.
0: 헉, 왜 폰트까지 뭐라 하는?
1: 왜 마진이 왜 이거를 1.5 간격 아니고 1로 썼어요? 제가 노안이라서.
0: 와 그게 보이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1: Right. 네. That's true. 그래서 제가 좀 젊어서요. 자,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 뭐라고 민수 아니 민수 대표님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 그 속이 스티브한테 뭐라 그러면서 he's on me 내 위에 이렇게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he's always on me. I don't know what it is, but 민수's on me all the time, 24/7.
0: 민수 아니면 민수 대표.
1: 아, 네. 아니 뒷담화잖아요.
0: 와 뒷담화할 때 와 그냥 대표 안 붙이고 이런 쓸 수 있구나.
1: And finally, 자 반대 or maybe 민수 CEO 대표 is 뒷담화. She's talking about me. He can be like, you know that Haley? She's such a slacker. 자 너무 게으르다. 일을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한다. Slacker or as a verb, slack off. You know she slacks off all the time, drinking 3 sticks of coffee at a time, taking all the office ice.
0: 진짜.
1: She's a problem.
0: 네. Slacker.
1: Slacker.
0: 네, I've heard this.
1: I've never heard that. I've actually never heard that in my life.
0: 아, 저는 몇 번 들었죠. 네. I'll be honest, 몇 번 들었습니다.
1: I've heard uptight though.
0: 그쵸. 네. I mean, 나 그쵸.
1: 그 양심 고백.
0: 네. Haley, thank you so much. Interesting news indeed. Every Monday evening, Haley brings for us. You have yourself a good night.
1: 네, Slacker 민수와 Uptight Haley가 함께하는 1탄 뉴스였습니다.
0: 네. Bye. 아, 여러분,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In the meantime, 소연, 퇴사할게요.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

0: 홍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5: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7: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9: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9: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10: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9: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10: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9: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10: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9: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그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머,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10: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9: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10: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9: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0: 작전이 없잖아요. 뉴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1: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0: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1: We're on the same page.
0: We're on the same page.
1: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0: 우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1: We're on the same p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